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릭 레슬리의 Together Forever 띄워드렸습니다. SNS 계정 여러분들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소셜 페이지를 운영하는 걸 온라인상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부동산을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계정을 운영하는 최초의 목적은 지극히 사적인 기록을 위해서겠지만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또 하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게 바로 SNS의 순기능 중에 하나겠죠. 옆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이 한 줄의 지침 오늘 같은 주말에 적극 환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이에요.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질러! 고려 기파자!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한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상상 선우정화의 곡이었고요. 옥수 토박이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효의 민들레까지 듣고 오셨어요. 희정님, 삶은 달걀, 견과류, 몽쉘의 믹스커피 한잔 먹었는데 먹기 전보다 배가 더 고픈 건 왜죠? 아침 대바람부터 음식물이 들어오니 신바람이 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삶은 달걀, 견과류, 믹스커피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견과류까지는 좋았는데

홍쉘의 믹스 커피에서 입이 터진 거 아닐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요즘 그 삶은 달걀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 네 피스, 그러니까 삶은 달걀 두 개겠죠? 그거 위에다가

하나가 바로 이게 자작 활동인데 견과류가 그것만큼 더 좋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딱 드시고 끝냈어야 됐는데 거기에 몽쉘의 믹스 커피를 아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죠. 몽쉘의 믹스 커피는 그죠? 뭐 주말이니까 예. 자수정님,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알디 수다가 좋고 선곡이 좋아서 참새 등록했습니다. 아 참새가 아니고요 아기새입니다 아기새 예 참새. 출근길 차 안에서 듣다가 눈물 찔끔 흘리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지금은 최애 방송이 되었습니다. 계속 쭉 방송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자수정님. 찰리푸스의 Beat Yourself Up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듣고 올게요.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듣고 오셨습니다. 518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로코홀릭님, 전 오늘 점심으로 오리 로스구이 할 거예요. 어제 세일해서 2kg를 사왔는데 양파랑 감자, 통마늘, 버섯 넣고 복복. 쌈 싸서 한 입 왕. 아우 맛있겠다. 그 오리가요 여러분, 주는 그 지방 기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갖고 걔네들이 참 건강하기도 한데 약간 그 짭조름한 맛이 채소하고 버섯류 같은 것들이랑 같이 볶아졌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칼국수에 집어넣을 때 넣는 감자처럼 이렇게 좀 빨리 그 맛을 머금고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넓게 얇게 썰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딱 해갖고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쌈에다가 이렇게 착 해서 먹으면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꽃길만님, 저희 아버지가 올해 84이십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지난번에 알디가 주신 치킨 상품권으로 아버지랑 치킨타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알디 덕분에 효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치킨 좋아하세요? 그러셨구나. 저희가 너무너무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나탈리 콜의 Love,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올게요.

지숙님, 힘들게 텃밭 일해서 아들 다 퍼주시는 우리 엄마, 퍼주는 재미로 일하신대요. 나이 들면 저도 그 마음 알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젊을 때, 아빠, 엄마일 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네,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을 내려놔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뭔가 좀 상실감이 크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텃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꾸는 채소 같은 것들 아이들 이제 나눠주는 성인이 다 된 아이들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큰 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또 자식들이 보고 있으면 아이고 엄마 그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걸 하고 그래 사다 먹으면 되지. 그 햇빛에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엔 되게 그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머님한테 엄마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라고 약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부모님들의 존재에 약간 어떤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김경숙님, 요리도 한번 했다 하면 무조건 넉넉하게 해서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인가 봐요. 한국 사람 4명이 포트럭 파티를 하면 각자 4인 분씩 준비를 해와서 16인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포트럭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소량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음식이 모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니까 많이 안 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조리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거기 몇 명이 오지? 거기 알렉스네가 거기가 3명이 오고 조은혜 PD님 집 쪽에서 2명이 오고 작가님 쪽에서 한 4명 올 거고 그럼 우리가 총해서 그래도 한 10인분은 넉넉하게 해가야겠지? 세 팀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30인분이 모이거든. 그 자리에서 먹고 과식하고 서로서로 나눠서 싸가고. 네. 근데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손 크고 좀 넉넉함. 그죠? 아쉽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좀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이런 넉넉함. 그죠?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이건 최경민님께서 신청하신 곡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올게요.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

0: 경기를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고용지표 악화에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 오른 54,036.93에, S&P 500은 전장보다 47.68포인트 오른 7,757.64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2.26포인트 오른 26,690.6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에서 고용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된 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할 거라는 전망을 즉각 반영했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이 이뤄진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환전소 등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취한 제재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세탁된 가상화폐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공급하고, 정상적 결제망으로 석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이란 정권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채굴을 중심으로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5: CBS
6: 1분 기상정보입니다. 동풍이 강화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강원도 삼척에 호우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50 이상,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12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5에서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제주 해상과 남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 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전남 장흥구례, 완도, 경북 청송, 봉화에 폭염경보가 좀 더 강화됐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낮더위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1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0: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8월 8일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경신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어요. 자, 선물 드리고 가야죠. 베스트M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과 사무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거든요. 선물이 많아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273님께서 신청하신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그리고 러벌릭의 놀러와 듣고 오셨습니다. 5866님 고3 딸이 저더러 엄마는 왜 트로트 안 좋아해? 하길래 야 나 서태지 세대야 핑클 노래 춤추던 세대라고 아, 나 참 했는데 요즘 점점 트로트가 좋아집니다. 뭔가 유전자에 있나 싶은 그죠. 서태지 세대의 핑클의 노래에 춤추던 세대. 심지어 저는 그 세대인데 가수 생활을 한 발라드 가수이자 또 라운지 음악 일렉트로니카를 또 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 트로트 많이 듣고 부릅니다. 네. 그냥 편해요. 그리고 요즘 음악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는 따라하기가 힘든 음악들이 너무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숙제처럼 듣는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매일 빛나는 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무당벌레 반짝이 옷을 주셨는데 평소에 도저히 입지 못하겠어서 줌바 시간에 들고 가 입었습니다. 오, 인기였겠는데요? 무당벌레 반짝이 옷? 이런 거는 사진을 보내주셔야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8494님께서 신청하신 크리스토퍼 그리고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에드 시런의 Shivers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피보 브라이슨 그리고 로버타 플렉의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처음처럼 이천님. 알렉스님, 송도에 알렉스 커피가 있네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 오늘 처음 봅니다. 괜히 반가워서 사연 남겨봐요. 그 되게 유명할걸요? 알렉스 그 제 이름 커피? 네,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던데 송도에도 있군요. 쉬즈사랑님, 렉스님, 의류업을 하는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해왔는데요. 저를 위해 조금 더 투자하고 싶어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런웨이 행사를 처음 했는데 엄청 떨리고 두근두근했지만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뻤습니다. 맞아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우, 이런 거 자랑하셔도 좋죠. 시니어 모델. 요즘 진짜 되게 핫하고 되게 하기 힘든 네 일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멋지시군요. 그 의류업을 또 본인이 하시고 또 시니어 모델을 하실 정도니 네 나름대로 본인의 핏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투자하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데 무대를 행사를 무사히 마치셨다고 합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죠? 자랑스럽네요. 좋습니다. 웅이님께서 신청하신 신승훈의 엄마야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올게요. Girl.

깜냥맘님. 고1 딸이랑 둘이 사는데 말 안 한 지 2주째입니다. 선배님들 다들 어떻게 버티셨나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잠을 이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고1 딸은 예. 그렇죠. 얘네들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막막할 때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7월 2 아 7이 7이 어 칠리 칠리 맛 네 빨간 맛 7월 2일 날 우리 고소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막 네 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들을 고소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선배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강 님이 신청하신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김필의 나의 별이 돼주오 듣고 올게요.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저 토요일 방송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배경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레몬트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CB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0: 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째 연속 하락하며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66.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09.1원, 대구는 1,840.6원으로 각각 나타났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49.2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을 유지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 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CJ CGV가 국내 영화 시장 회복세와 기술 특별관 성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2: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3: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2: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3: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2: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3: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2: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

0: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좋아하는 영화라 몇 번을 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볼 때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저런 장면이 있었나? 저런 대사가 있었나? 감명받아 읽었던 손때 묻은 책도 다시 펼쳐보면 처음 본 듯 낯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나 책뿐이겠어요. 변치 않을 것 같던 베스트 프렌드도, 속속들이 다 알 것 같은 가족도 저런 면이 있었나? 낯설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토요일 오늘은요, 좋아하던 책을 다시 펼쳐보듯이 올해 곁에 있어서 미처 몰랐던 이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유희열,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김현우, 조삼희, 김창원, 그럴 때마다 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 듣는 노래, 찾아오는 곳, 백원경의 랄랄라 였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음악들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헌트렉스 골든 앤믹스 헤비 세레나데였습니다. 기분 좋은 노래가 흐르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속초 등대해수욕장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듣습니다. 혼자 듣고 싶지만 현실은 방학 아이와 함께 0061번님.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까지도 아이와 함께 꼭 붙어 보내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죠? 함께하는 음악이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덥네요.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봅니다. 7458번님 오셨고요.

4407번님, 랄랄라 끝낼까봐 얼른 대청소하고 고무장갑 벗고 환자 띄웁니다. 원경님, 가스페라워 때부터 왕 팬이에요. 땀을 얼마나 흘리고 청소를 했는지 랄랄라 들으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끝내고 에어컨 틀고

이현우 꿈, 박봄 UNI 이 곡 와우님 신청곡이었어요. 오호 랄랄라 주인장이 바뀌었군요. 오랜만에 듣거든요. 자주 올게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제가 랄랄라에 온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정말 자주 뵈요. 랄랄라에서는 변함없이 이렇게 좋은 노래가 흐르고 있답니다. 6297번님, 어제도 진짜 더웠는데 아, 항상 음식 배달하면서 들었는데 낮에 들어도 좋네요, 원경님. 더위와 싸우고 있어요. 신나는 부스터샷 노래 부탁합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힘을 드리기를 바라며 박수진님 신청곡 유승범 질투, 파이프라인님 정하신 정현준 파일럿.

추억의 드라마 명곡 두 곡이었습니다. 유승범 제2, 정현준 파일럿.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베타고님, 강원도 화천 캠핑장에 있는데요. 밤 아침까지는 시원했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덥네요. 어제 새로 받은 텐트 설치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괜히 왔다 후회했지만 밤에 자는 데는 좋더라고요. 대학생 딸도 같이 왔는데 벌레 많다고 누워만 있네요. 적재 스잔 들려주시면 자세를 바꿔 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근무 중이고 토요일은 병원 투어 중이었는데 병원 예약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랄랄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좋다 하고 아별 정원님 정하신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곡 바다에 누워 하늘바다님께서 음악 속에서라도 시원한 바다에 누워서 몸을 맡기고 싶어요 하셔서 이무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우 아토크림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새벽별님 청하셨어요. 중2 아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간 노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대응의 행정력

0: 지역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는 노력의 흔적이자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느리지만 정직한 징검다리라고 하는 이것.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 수시로 이마에 비치고 등줄기에 주르륵 흐르는 이것. 바로 땀입니다.

땀의 주성분은 수분이 99%, 그 외 약간의 나트륨과 염소, 젖산과 유리 아미노산, 그리고 노폐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체온이 높아질 때 땀을 흘림으로써 몸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마냥 귀찮아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죠? 유난히 뜨거웠던 이번 한 주, 땀이야말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흔적일 텐데요. 주말인 오늘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만큼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여유로웠으면 합니다.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aturday Morning이었습니다. 여름에 흘리는 땀과 감정이 울컥할 때 흘리는 눈물.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죠? 눈물의 주성분 역시 98%는 물이고요. 나트륨과 단백질, 지방과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땀이 수분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한다면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나와서 감정의 세척수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땀이 몸의 온도를 식혀주는 선물이라면 눈물은 마음의 과부하를 비워내는 선물인 셈인데요. 오늘 같은 주말에는 그동안 흘린 땀을 기분 좋게 식히는 시간으로 채워보시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고요. 먼저 안주하는 여행자님 코린 베일리레이의 Like a Star, 또 아라님이 신청하신 윤카이의 Blue, 아주 나른하고 몽환적인 곡이었죠. 그리고 알라모코의 곡이었고요. 퓨트리 아리아니 그리고 패더 엘리어스가 노래했습니다. Who I Am까지 세 곡이었네요. 3853님이 우리 아들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95년생 아들,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요. 왜 그렇게 참외가 땡기던지, 당시는 참외가 엄청 비쌌거든요. 저희가 가난하기도 했었고 마음껏 먹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임신했던 아들은 태어나고 나서는 참외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더운 날 아들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와, 진짜 여름의 정점일 때 태어나셨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덜 안쓰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 뱃속에서 그렇게 참외를 달라던 아들이 만약에 엄마 배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도 참외를 너무 잘 먹었으면 모태중에 되게 한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유 그냥 그때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좀 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좀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U2의 With or Without You, 또 Inexis의 Need You Tonight, 별빛지은님, 호레노츠님 신청하셨고요.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까지 전했습니다. 6971번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아시나요? 하시면서 무더위에는 얼음 페트병이 최고입니다. 열대야가 있는 밤 2리터짜리 페트병 두세 개에 수돗물을 꽝꽝 얼려서 뽁뽁이 봉지 씌워서 얇은 이불 안에 넣고 자면 꿀잠을 잡니다. 주의할 점, 뚜껑을 꽉 닫는다는 것. 실내에도 페트병에 물을 얼려 몇 개 두면요.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들었네요. 우리 햇빛손 가족들 한번 해보시죠.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부탁하신다고. 아, 주의할 점에서 제가 약간 빵 터졌는데 뚜껑을 꽉 닫아야 한다는 거. 이게 사람이 급하게 하다 보고 막 특히 얼어 있으면 이게 물이 안 새니까 모르고 있다가 잘못 닫으면은 이게 자다가 줄줄줄줄 새서 이불 다 젖는다는 거. 왠지 저희 집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꼭 한번 실천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햇빛송 시원하게 신나는 곡 이어갑니다. 먼저 73 방탄소님 Bad Boys Blue예요. I wanna hear your heartbeat Sunday girl.

measurement is pure as

모던 토킹의 In 100 Years였고요. 1835님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또 문경도련님 바닐라 아이스의 Ice Ice Baby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1부 나는데요. 상신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The Turn of a Friendly Card Part 2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 사이

0: 1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우리나라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최신 GPT 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엔트로픽과 달리 오픈 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3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1시 5분입니다.

0: 0504님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선곡과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이

크랜베리스의 Dreams였고요. 또 케이브맨 0525D, Firehouse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 엘리엇의 More Than Words Can Sa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코레이 켄츠의 Empty Words인데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락 사운드로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곡이죠. Empty Words. 우리말로 옮기면 영혼 없는 빈말 정도 될까요? 감정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상대가 내뱉는 말맹이 없는 위로 혹은 어설픈 핑계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씁쓸한 다짐이 담긴 곡입니다.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코리 켄츠의 보컬과 일렉 기타의 거친 리프 그리고 폭발적인 드럼 비트가 만나서 가슴을 파고드는 단단한 컨트리록 사운드가 완성됐어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카메론 멜로우의 No Need for Living입니다. 카메론 멜로우는 풍부한 성량과 진정성 있는 음색으로 컨트리 씬의 차세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죠. 떠나려는 연인을 붙잡는 심정으로 부르는 애절하고 호수락 짙은 컨트리 발라드인데요. 묵직한 진심을 담은 음색과 따뜻한 어쿠스틱 리듬이 서글프면서도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남성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의 에너지가 돋보이는 두 곡을 만나보실 텐데요. 빌보드 핫100 97위에 진입한 코레이 컨트리의 Empty Words, 이어서 9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카메론 말로우의 No Need for Living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들었습니다. 크레이 켄트의 Empty Words, 이어서 캐머런 멜로우의 No Need for Leaving까지 전했네요. 0504님이 시원한 팝송 듣고 힘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주 가창력이 시원시원한 가수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솜보솜님, 미운세예요. 헤일로.

지갈라 팔로마 페이스였어요. 룰러바이, 또 시아의 샹들리에, 비욘세 헤일로였습니다. 0061님이 강원도 속초로 휴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쭉 2주 동안 쉬다 가고요.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짐은 많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입니다. 더위 좀 식혀서 올라갈게요 하셨네요. 아,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닐 다이아몬드의 곡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유로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7422님 신청하셨네요. 닐 다이아몬드 플레이 미.

미카엘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스티브 오벌츠의 I'm in love with you였고요. 7422번으로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의 Play Me였습니다. 9509님 지수님 저희 집은 요즘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서는 요즘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요즘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아래층 주차장으로 피신 갑니다. 물론 이어폰 들으면서 해피송과 함께요. 더위와 싸우고 있는 요즘 그래도 해피송 듣고 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집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바깥에서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있어도 아마 얼마 못 가서 얼음이 다 녹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른 좀 고쳐지고 좀 시원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요. 걱정이 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산청바라기님 신청하셨죠? 하와이가 자랑하는 뮤지션이죠. 이스라엘 까마까미올레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함께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T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폭염재난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입추 이후 온열 질환자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추 이후 온열 질환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5명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8명,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0: 올해도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입추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0구는 한국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한 수중조사팀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이제부터 최신 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2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5: 2시 5분입니다.
6: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8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지금 이대로 어스 518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스로 송소 송디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이틀 동안 여름 특집 진행했었잖아요. 어떤가요를 부탁해 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여러 부탁해 시리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틀 동안 송편님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지 못한 저희 어떤가요도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 상황에 맞는 어떠어떠한 가요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듣다가 아 이거는 딱 내 상황과 비슷한데 싶었던 송편님들 계신가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우리 송편님들에게 좀 신명나고 즐거우셨고 시간이 좀 빨리 가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송편님의 사연과 신청곡을 파고 또 파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한

0: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잭스키스 예감, 그전 곡 핑클 웨이팅 포 유 김도윤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콩콩찬찬 노래 디깅 가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누리디깅. 이 시간 우리 송편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고요. 그 노래를 이어받아서 저 송디와 우리 PD님의 선곡도 꼬리물기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다만 선곡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서 꽂혀서 선곡했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 디깅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파볼까요? 올리원님의 사연입니다. 아, 날씨 요즘 왜 이러죠? 불볕더위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매일 체감합니다. 날씨 예보 보니까 한동안 계속 35도 이상이던데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무더운 여름 신나는 댄스곡으로 더위 날려주세요. 사랑, 두려움, 듀스. 네, 올리원님께서는 듀스의 사랑과 두려움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PD님께서 먼저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선정한 곡은 노이즈의 소유할 수 없는 너. 이 곡이 또 어떤 가요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갔던 곡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너,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로 유명했던 노이즈 3집의 수록곡이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또 해주셨어요. 이 듀스 사랑 두려움에서 사랑이 커질수록 괴로워하고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주인공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여기서 소유할 수 없는 너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너를 소유하고 싶은 내 마음, 주인공의 마음이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별을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뭐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결국 주인공은 참지 못하는데 과연 그 다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듀스 노이즈에 이은 송디가 선택한 노래로 확인해 보시죠.

제스 사랑 두려움 노이즈 소유할 수 없는 너에 이어서 송디가 디깅한 곡은 클론 돌아와였습니다. 마음이 어찌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 뭐 물론 가사랑은 살짝 안 맞을 수 있지만 돌아왔으면 좋겠죠. 자, 다음은 2710번님의 사연입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슬퍼했더니 엄마가 대만 여행을 예약해줬어요. 좀 있으면 대만으로 도망가버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쯔위의 Run Away 신청합니다. 이게 참 되게 묘한 게 제목도 Run

away, 대만으로 도망가. 근데 쯔위도 또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이 노래 디깅을 해봤는데요. 걸그룹 노래가 원래 좀 상큼한 게 많잖아요. 근데 걸그룹 솔로곡들은 또 특이하게 살짝 좀 끈적끈적하고 약간 K-뽕짝 뭐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사의 마리아 이 노래로 디깅을 한번 해봤고요. 이어지는 PD님은 또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Run Away 화사 마리아에 이은 PD님의 선곡은 지수의 꽃이었습니다. 걸그룹 솔로 메들리기도 하고 또 묘하게 흔히 소위 K-뽕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 사실 지수 꽃 처음 나왔을 때도 진짜 다들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야 너무 이거 너무 트로트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듣다 보면은 또 묘한 중독성 때문에 거의 1시간 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죠. 자 우리 송편님들 오늘 저와 PD님의 디깅 어땠나요? 날이 갈수록 좀 늘고 있는 것 같나요? 내일도 저희가 또 콩콩찬찬 음악 디깅 하고 매주 주말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또 많은 사연과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향님, 열대야가 기승인 날씨 우리 함께 걸어요. 서울에서 진도 서해랑 길을 걷고 올라갑니다.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복귀 모두 감사합니다. 야,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걸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부디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면서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주셨어요. SG워너비 랄랄라.

랄랄라 SG 워너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왔습니다. 우리 보라님은 여름휴가도 못 즐기고 여기저기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전기 수리하러 다니는 우리 신랑님 응원합니다. 너무 더워요. 이 날씨에 이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동만 해도 지금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날씨잖아요. 아, 이런 날씨에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기 수리를 하시는데 이분 덕분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선풍기 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보라님의 응원까지 제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레몬트리님, 송디 목소리 들으니까 풋풋하네요. 제 신입 시절 생각나네요. 오, 저는 송편님들의 이 신입 시절, 처음 뭐 자영업을 하셨을 때 송편님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거를 잘 헤쳐나갔던 그런 꿀팁들이 좀 궁금해요. 저도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야옹 선생님, 자고 일어났더니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기가 없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싹 다 녹아버려서 멘붕입니다. 음식물 버리고 눈물의 냉털 버리기 들어갑니다. 아, 정말 저도 이게 지금 멘붕 오려고 하는데 제 인생 좌우명을 오히려 좋아하라고 제가 첫방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냉장고 청소 한번 할 때 됐다 생각하시고 냉장고 깔끔하게 청소해서 보는 거 한번 어떠신가요? A면 마지막 곡입니다. 3220번님의 신청곡 옴므 밥만 잘 먹더라.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T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상 악화로 계곡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30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0: 구조대는 수평 로프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해서 오전 10시 40분쯤 피서객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부산 사상구 일부 지역 2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괴법동, 학장동, 감전동 일부 지역의 단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7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가슴 뛰는 도전, 꿈을 향한 땀과 열정.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배구의 대전. 역사와 전통의 제37회 CBS 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배구의 성지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배구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온 CBS와 함께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을 응원하는 CBS 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대회는 CBS가 함께합니다.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곡은 호호 아줌마님이 신청하신 유정석 질풍가도였습니다. 아, 제가 이 질풍가도를 들으면 꼭 다른 노래가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이 곡이 CBS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노래 한번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덥다 덥다 하니 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엄마는 에어컨을 왜 안 켜냐고 다들 나와 거실 에어컨 하나 키면 될 텐데 자기들 방은 냉고를 만들어 놓고 엄마는 오늘도 이 더위에 운동 중.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왜 부모님들은 에어컨을 안 트시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방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면은 뭐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거실만 나가면 항상 더운데 이게 문제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인 것 같다. 왜인 거죠? 2356번님, 봉디가 송디로 바뀐 건가요? 요즘 아파서 잘 못 들었더니 잘 듣겠습니다. 신명나게 해주세요. 감기로 고생 중이고 구내염도 같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봉디는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 송디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감기 하나만도 사실 굉장히 고생이잖아요. 아, 근데 구내염까지. 주변에 챙겨주실 분은 계신 거죠? 저희는 뭐 최대한 이 노래로라도 좀 힘껏 챙겨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님, 교회 오빠 인찬 씨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아, 이 얘기 참 묵혀두려고 했었는데 저는 저의 첫사랑은 원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딸이었고 원장님과는 약간 게임도 좀 같이 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이 얘기는 송인찬의 나이 고작 7살 때 얘기입니다. 네, 유치원 원장님의 딸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지나가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디바 딱이야.

메이플 피카님의 신청곡 하이디 진이 함께했고요. 그전 곡 디바 딱이야였습니다. 요새 우리 송편님들 드라마도 좀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김부장이 얼마 전에 완결을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저는 만화랑 웹툰을 좀 좋아하는데 요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웹툰 원작이 많잖아요. 제가 이미 다 봤습니다. 웹툰은 지금도 연재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액션 만화기도 하고 좀 되게 초월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별로일 줄 알았어요. 이거 못 살린다. 근데 거의 시청률이 20%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소지섭이 진짜, 야, 이게 괜히 소간지가 아니다. 그런 걸 한 번 더 좀 증명시켜줬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에요. 테티서 아드레날린.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었죠. 테티서 아드레날린, 리센네 프리티걸, 제주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레드벨벳 파워업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리센네가 또 대세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송편님들이 송디 막 누구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리센네의 원희.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 약간 리센네 원이 닮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만약에 리센네 관계자 듣고 계시다면 저 원이 닮았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또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장나무님, 폭염이라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하면서 찰떡같은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뛰는 게 훨씬 좋죠.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사람 하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 노래 한 곡 안 듣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 야, 정말 이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뛰는데 재미도 없고 노래 듣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688번님, 방송 축하합니다. 덥고 눈꺼풀이 무서운 시간에 송디의 활기찬 목소리가 활력과 졸음을 이기게 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0688번님이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자 저의 목적이 점심 먹고 딱 졸린 이 시간에 우리 송편님들께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요. 또 활력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네모의 꿈, 아이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그리고 3777번님의 신청곡 아이유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기본자리님. 어제가 입추였네요. 입추 뜻이 입 다물어.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 이거래요. 입추가 가을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8월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6월, 7월, 8월까지 우리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8월은 더운 거 아닙니까? 아, 조상님들이 아무리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입추 다음에 이제 처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처서는 정말 신기하게 처서가 지나면은 여름이 싹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한번 정말 처서 매직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 기본자리님의 신청곡 사준의 메모리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0: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킷.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사준의 메모리즈, 스카이, 영원, 그리고 호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얀, 그래서 그대는. 오늘 어떤가요? 끝곡은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입니다. 할로로 0 더하기 0, 00.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주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부처는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CJCGV가 국내 영화시장 회복세와 기술특별관 성과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군채와 살목지의 흥행, 정부의 영화관람 할인 쿠폰 배포, 사업구조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CGV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0: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유해 99는 우리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4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9: 여름은 우리에게 천천히라는 말을 가르쳐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걷던 사람도 그늘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엔 잠깐 멈춰서게 되잖아요. 조금 늦게 움직여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가 아깝지 않은 계절. 이 여름, 이 오후에 천천히 여유 있게 잠시 바람을 타고 떠나볼까요? 엔야입니다. 오리노코 플로우.

0: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우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 이 들려드린 첫 곡 오리노코 플로우처럼 천천히 여유 있게 잠시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것처럼 오늘 2시간 라이키팝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0: Like it hot. Some like it hot.
1: 파워스테이션의 Some Like It Hot, 피터팬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서바이벌의 Eye of the Tiger, 파이프라인님 신청곡, 그리고 아도노바의 Fantas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매일 빛나 여름님, 더워서 방금 민트를 머리 두피라인 따라서 쫙 발라줬어요. 이거 바르니까 시원하니 민트 냄새에 살맛 납니다 하셨는데, 와 이거 굉장한 또 꿀팁인데요. 여름나기 꿀팁? 민트 스프레이 같은 거예요 혹시? 오 이거 즉각적인 그 쿨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쿨링 샴푸라고 머리 두피까지 시원해지는 그 샴푸도 나오고 아무튼 이 냉각 시원해질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어떤 분은 그냥 얼음 이렇게 끌어안고 계신다고. 저도 텀블러에다가 얼음 가득 넣어놓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뭐 진짜 시원해지진 않더라도 기분만이라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여름나기 꿀팁 민트 바르기 접수했습니다. 저도 시도해볼게요.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0235님 청해 주신 곡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맨이 함께했습니다.

CBS 뮤직 차트 16위 블론디의 마리아였고요. 애니 레녹스의 No More I Love You, 노스텔지아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입니다. 나비의 꿈님 청해 주셨네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였습니다. 하요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하는 거 아시죠? 2부에도 좋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1부 끝곡이에요. Steely Dan의 Do It Again 준비했어요. 우리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SBS
1: 일분 기상 정보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36.8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낮 기온 30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예상되는 동해안과 산간 등 일부 지역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경남 지역과 제주 산간 지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0: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의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에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인천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오늘 저녁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되며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김부장의 공동 제작사인 판타지오의 남궁견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궁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제조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의 경영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왜곡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전 전달했다는 내용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남궁 회장과 김성곤 전 휴마시스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남궁 회장은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가진 정보 우위를 이용해서 주요 사업과 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이 범위가 넓고 변화가 크며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며 오히려 30대가 보유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라면서 임대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자, 세입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세제 개편안은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5.6도, 습도는 45%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9: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0: 하나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5: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4: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6: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라이키팝 2부 열며 함께한 첫 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024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 질러!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가 함께한 Summer Night CBS 뮤직 차트 38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스팀의 나나 헤이헤이 Kiss Him Goodbye, 이진호님 신청곡, 그리고 아바의 Knowing Me Knowing You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드보라 유계님께서 수박 사러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6시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무섭습니다. 라이키팝 다 듣고 나갈게요 하셨네요. 정말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지금 또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고 해가 저도 이 지열이라고 하죠. 땅의 온기가 뜨겁기 때문에 라이키팝 천천히 잘 즐기시고 한 6시쯤, 6시 좀 넘어서 슬슬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맛있겠다. 여러분 그 요즘에 수박을 써는 방법 중에요. 그 껍질 있죠. 수박 껍질을 이렇게 삭삭삭삭삭 긁어내듯이 잘라가지고 우리 원래는 그 부채꼴 모양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박 껍질만 이렇게 속속속 잘라서 그 수박 한 통을 그대로 그 모양을 보존하는 자르기 방법이 요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 해봤는데 저 은근 소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수박은 제가 그렇게 자릅니다. 이 수박도 손질해가지고 통에 착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맛있게 드세요. 수박처럼 시원한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띄워드리고요.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9400님 신청곡, 그리고 메리 오브 퀸의 Goodbye 함께 들어보자.

Labu should be my lover. 그리고 아쿠아의 Dr. Jones, Blue의 All Rise, 온니언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어요. 박대원님께서 어제 영화 곡성을 다시 봤는데요. 곽도원 배우가 소리치더라고요. 효진아!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창 그 곡성 영화 막 상영할 때 효진아! 했다고. 근데 정작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 무서운 영화를 못 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수도 없이 들었어요. 효진이 나온다고. 곡성의 효진이가 아니고 라이키팝의 효진이가 들려드립니다.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이고요. 레이 찰스의 Ellie My Love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Pop 주말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했는데요. 정말 행복한 2시간이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레인보우의 Temple of the King 이 곡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축구는 더 부끄러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2011년과 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한 일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일부 외신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온몸을 던져 만들어낸 역사까지 협회의 과거 행태 때문에 의심의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결국 사과하면서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오해받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답은 분명합니다. 협회는 몇 줄의 사과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오랫동안 굳어진 폐쇄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변화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아리아나 그랑데 위켄드 Save Your Tears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정말 뜨거웠는데 강원 강릉은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가 잠겼다고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날씨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곳 날씨 어떤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도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뭐 요즘에 진짜 더워도 너무 덥다 이 말을 그냥 수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서.
1: 예.
0: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극한 폭염으로부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고요?
1: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 수가 20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숨졌는데요. 이렇게 온열질환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0: 네.
1: 특히 보면 고령층의 사망자가 한 80% 넘게 비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논밭 같은 농촌 지역에서 숨진 사람들도 한 30% 정도 또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망한 분들도 한 26%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보호와 또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요.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1: 무더위 쉼터 같은 이 경로당 이런 등등 그러니까 고령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더위 쉼터 하나하나 점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도 야외 또 이제 이주 노동자, 이동 노동자 이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장 감독과 점검을 이제 맡고 있는데
0: 네.
1: 특히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걸 잘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올해 많이 나온 뉴스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 나간 어르신들의
1: 네.
0: 사망 소식이 많아요.
1: 맞아요.
0: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안전 수칙이나 뭐 중대재해법 이런 게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1: 네.
0: 근데 농촌은 이제 개인이 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사각지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사망하는
0: 네.
1: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관리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정부의 대응과 함께 이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좀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늘진 길을 안내하거나 냉방시설이 있는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뉴 노멀 생존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만든 지도 앱 그늘로 이런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내가 갈 곳을 설정하면 단순히 이제 최단 거리를 안내하는 그 지도 앱에 그치지 않고 경로별로 그늘 비율과
0: 네.
1: 또 이제 예상 걸음수, 뭐 경사도, 혼잡도 이걸 분석해서 여러 이동 선택지를 제시해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걷더라도 그늘길을 선택할지 가장 빠른 길로 그냥 갈지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0: 저도 요새 사실 그늘길만 골라서 다니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건물 사이나 나무 숲길로
1: 아,
0: 네, 이렇게 다니는데
1: 예.
0: 이런 거 좋네요.
1: 네, 저도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이동할 때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늘길이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같은 전국 무더위 쉼터 6만 879곳의 위치를 안내하는 최고수 공작소 이런 서비스가 또 나와 있고요. 에어컨이 설치된 밀폐형 버스 정장, 또 지하철 쉼터 이걸 알려주는 에어컨 정거장 웹 지도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0: 네.
1: 코딩하기 쉬워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계속해서 많이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든 거 참 시민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이런 앱들 이용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주말이 지금 더위가 절정이라고 다음 주에는 서울 33도 대구 30도라는데 물론 그것도 높지만
1: 네.
0: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니까
1: 약간 네. 시원할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2차 정책 점검 회의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1: 네, 예상대로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마라톤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아울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방안
0: 네.
1: 여기다가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와 지원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이 대통령이 한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0: 네.
1: 재차 당부를 했는데

0: 어떤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요.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를 그쵸.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걸 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공급이 정답이라는 건 다 알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정부도 네. 이제 묘안을 참 내놓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6시간이나 회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이른바 버스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글이 삭제되기도 했어요.
0: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 황희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했어요.
1: 네.
0: 그런 다음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1: 네.
0: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1: 네.
0: 황희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 이게 꼬집었고
1: 네.
0: 그러면서 황희 의원이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망언 이거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 나오자 황 의원은 이 기존 글을 삭제하고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버스하우스가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1: 네.
0: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1: 네.
0: 아이디어 의견 제시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황 의원의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수습에 나서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청년들에게 이 버스 이제 버리는 버스
1: 네.
0: 폐 버스 그거 고쳐줄 테니까 들어와 살아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1: 지금 당장 나오는 말이 이 날씨에 어떻게 사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뭐 컷오프는 됐지만은 김보미 전 후보도
1: 네.
0: 어떤 글을 페이스북에 썼냐면 아니 이거 내로남불이고 탁상공론이다. 청년 주거 문제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해서야 한다. 이렇게 또 황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참. 부동산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또 이런 것까지 나와서 더 민심이 이탈하지 않을까. 아까 박정우 기자가 2030 민주당 이탈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0: 네.
1: 이런 아이디어가 또 더 이탈을 불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정책을 이제 세우고 제안을 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과연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 중에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규제 ISA라고 하죠.
0: 네.
1: 이것과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금융 ISA를 신설하지만 기존 ISA 제도의 납입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IS 가입자들이 5년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3년마다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걸 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아니라 5년으로 정해서 연장하더라도 5년 정해서 못하게 하는
1: 네.
0: 그런 내용.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게 아니냐
1: 네.
0: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선택권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1: 네.
0: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기회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1: 사실 얼마 전에 ISA 관련한 혜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ISA 들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정작 이제 그 혜택을 축소하는 게 나오니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과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에서도 공개 이제 우려가 나온 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이걸 네. 두고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0: 거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한편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X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이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 과제를 보니까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요건 완화, 결혼 뒤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여기다가 결혼 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1: 네.
0: 혼인 관련 세액 공제 불이익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결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1: 네.
0: 뭐 이게 대출이 안 된다.
1: 어.
0: 그리고 전세 이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뭐가 문제인지 또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걸 잘 들어보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하고 이제 혼인신고 늦추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비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야 각자 이제 상반된 입장을 내놨네요.
0: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다. 대통령은 승리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탓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이어서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ISA 한도 2월과 기간 연장,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된다. 계약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현주, 이소영, 이운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각각 밝히면서
1: 네.
0: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많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와 인천에서 오늘 연설이 있었죠?
0: 네, 지금 제주는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도 조금 전에 후보자들의 연설이 마무리되고
1: 네.
0: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 아마 오늘 방송 마무리되기 전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1: 보통 7시 반, 8시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속보 제가 중간중간 전해드릴게요.
0: 네, 네. 궁금한데요, 결과가. 어쨌든 네. 오늘 연설에서도 정말 뜨겁게 당대표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연설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당의 화합을 위한 당원 구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중당정, 뭐 비자발 입당, 유련당원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가 화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 덮어두는 것인가 뻔뻔하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오늘도 정 후보는 2002년 후단협,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면서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거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원들을 향해 2대1, 3대1, 4대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1: 네.
0: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 전임 대표였던 정 후보를 겨냥해서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1: 네.
0: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 후보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을 기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빗대어서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전당대회에선 유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김민석 이제 후보의 과거 그 탈당
1: 네.
0: 전력을 또 계속 강조하면서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이게 또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 정통성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금 정

0: 청내 책임론, 정청내 사수론이 좀 맞붙는 모양새예요.
1: 네, 친명계 서미아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정청래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김용 후보도 잘못했으면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이다.

0: 자구리 정치로부터 정청래 대표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고 한민수 후보도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금도를 넘지 말아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최민희 후보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당 정체성의 혼란이라면서 강력한 개혁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정청래 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1승 1패 네.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1211표 차인데 오늘 결과 또 주목이 됩니다.
1: 그리고 박정훈 기자 지난주에 부울경 경선 다녀왔잖아요. 현장 분위기 실제로 이렇게 뜨겁게 맞붙었나요? 어땠어요?
0: 아, 뜨거웠고요. 네. 각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날씨가 거의 40도 됐거든요.
1: 그때 경남 양산이 42도 뭐 했잖아요.
0: 네. 네.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40도 처음 듣고봐서. 근데 지지자분들은 날씨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야외에서 뜨겁게 응원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열되는 양상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호남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응원전이 더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은 또 제가 대구에 갑니다.
1: 아, 네.
0: 저는 더운 것만 좀 쫓아다닌 것 같아요.
1: 내일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응원전은 보고 오겠습니다.
1: 네. 지금 축구협회 얘기로 가볼게요. 지금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결국 공식 사과를 했네요.
0: 네. 지난 6일 언론 보도로 대한축구협회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의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협회가 2011년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선과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이렇게 총 7경기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걸로 드러났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회가 오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다라고 밝혔고 또 축구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저희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0: 뭐 여전히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과문에도 축구팬들은 축구협회 전면 해체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네. 강하게 비판하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런 일로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경기까지 폄하되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0: 걱정이 네. 됩니다.
1: 다음 소식은 짧게 보고 네. 갈게요. 그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0: 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쟁에 최대 425억 달러, 약 60조 원이 들었다라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추산했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참전 용사 수당 같은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란 전쟁에 1조 달러, 약 1410조 3천억이 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니, 나 말고 공화당에 화가 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고. 근데 또 미국 지금 수뇌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미사일도 없고 탄약이 부족해. 그리고 공습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전황을 바꿀 수가 없어. 출구 전략 모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쿨의 애상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갑니다.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민아 평론가. 이번 주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날도 이렇게 더운데.
0: 날 덥죠.
1: 너무 더워서.
0: 네.
1: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지구가. 이 과거에는 30도만 넘어도 그렇게 덥다고들 했는데 이제는 30도 정도 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40도가 되는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0: 바람 부는 거 바람 맞아 보셨어요? 더운 바람?
1: 아니 너무 뜨겁죠. 어떻게 너무, 할 수가 없는.
0: 정말 야.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1: 지구에 어딜 가도 이렇게 더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뉴스는 또 이래저래 또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좀 빨리 시원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0: 네.
1: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2030 여성들의 어떤 표심 변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슈가 된 것 같아요.
0: 네, 네.
1: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지지율이야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동반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0: 네.
1: 이제 보안 사건이라든가 뭐 부동산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과 있어서 뭔가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0: 사실 20대 남성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권을 이제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 이탈이 좀 크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0: 네.
1: 한국갤럽의 월별 통계 등 분석을 해서 쓴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하고 비교해서 20대, 30대 여성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고
0: 네.
1: 전체 지지율 하락폭에 비해서 확연히 가팔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
1: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더 많이 떨어졌다.
0: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1: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봐도 전체 하락폭 대비 2030 여성 지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게 중앙일보의 분석인데
0: 네.
1: 이게 이제 그냥 지지율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출구조사 뭐 이 오류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0: 네.
1: 그거를 바로 잡더라도

0: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한테 더 많이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1: 네.
0: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한테 민주당 소속에 더 많은 표를 주긴 했지만 만약에 최근 추세가 또 반영된다라고 하면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의 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제 구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은 거죠.
1: 그러니까 원래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2030 여성은 이제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다 이런 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좀 이탈을 한 걸까요?
0: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라든가 이런 데 드러난 여론을 보면은 2030 여성하고 민주당하고 일치감이 이제 뭔가 상당히 이제 긴밀한 것처럼 보였죠.
1: 네.
0: 근데 앞서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2030 여성은 중장년 세대와는 달리 여권과 일체감은 없는데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설명을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중장년 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중장년 세대가 다 지금의 집권 세력에게 일체감을 가지는 건 아니겠죠.
1: 네.
0: 근데 일체감을 형성할 만한 여러 계기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네, 네.
0: 근데 이제 2030 세대의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이든 그게 뭐 민주당 지지층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건 이 세력하고의 일체감을 형성할 만한 계기가
1: 네.
0: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거죠. 그게 뭐 나이가 젊어서든
1: 네.
0: 아니면 역사적 경험의 어떤 뭐 그런 터닝포인트가 적어서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뭐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과거 40, 50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일도 있었고요. 또 민주화 경험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일치감이 있는데 지금 2030은 효능감으로 움직이는 세대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들의 이탈을 불러온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성적인데 왜냐면은 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딱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온 것이 이게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났다. 이걸 공식화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집권 여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래 지금 뭐 정부가 출범하고 했으니까 좀 힘을 실어주자
1: 네.
0: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방선거가 그렇지 않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1: 네.
0: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패배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요건 이제 일종의 방화세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변화한 게 여야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의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도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2030 여성으로 일단은 이 표면화가 되고 있는 거지만
1: 네.
0: 이런 상황이 계속하면 집권 세력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로 불이 번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 2030 여성뿐 아니라 다른 세대들까지도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떤 점에서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 정치 구도가 비정상 대 정상 구도가 지금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이러고 나면서 어느 쪽이 이제 비정상이냐
1: 네.
0: 이걸 논하는 게 굉장히 커요. 우리 정치가. 근데 이전까지 요 직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거 이제 옹호하고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이렇게 좀 여러모로 변화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1: 네.
0: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중도적 유권자층에서도 그렇고
1: 네.
0: 특히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서부터 계속 의견을 내온
1: 네.
0: 거니까 그런 이 의견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면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어쨌든 권력을 회수한 게 지금의 여당과 집권 세력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이 비정상을 뭔가 정상화시킨 세력이다. 이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당에 대해서.
1: 네.
0: 그래서 이 여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상적인 세력이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서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어온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여당의 흐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여당도 좀 비정상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일부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1: 네.
0: 거고 특히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 일반에서 뭐 여기서도 한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사건 관련 문제 제기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일어났던 온갖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잡음들
1: 네.
0: 거의 뭐 난장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집권 세력 내외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이상하다
1: 네.
0: 이런 평가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구도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국민의 안전과 재산 요 키워드.

0: 근데 최근에 여기서 안 좋은 흐름이 강화됐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안전 문제라면 일단 이제 보안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치안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안전과 재산의 문제 말고 고전적인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권자 개개인이 다 자신의 이익과 처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네. 치안 문제 같은 경우엔 이 우리의 직접적인 어떤 안전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슈지 않습니까?
1: 네.
0: 가령 보안 사건 문제가 이전까지는 검찰 개혁 이슈로 이해가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보안 사건을 가지고 뭐 찬반 논의를 하고 또 보안 사건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유권자들이 볼 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나
1: 네.
0: 이런 걸로 뭐 말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소위 장윤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막 이슈화된 이후로는
1: 네.
0: 이슈의 성격이 일부가 치안 이슈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안 사건을 그냥 폐지할 경우에
1: 네.
0: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직접적인 어떤 이 경찰의 수사의 어떤 뭐 은폐라든가 뭐 축소 그 은폐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유권자들이 막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그럼에도 이 맥락이 충분히 반영이 뭐 됐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지금 법안이 처리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설명 들으니까 사실 치안 문제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잘 돼 있다 해서 이 문제가 막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윤기 사건으로 이거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이런 문제로 좀 치안이 된 것 같긴 해요.
0: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네. 2015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는 요 치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크고
1: 네.
0: 치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으로 일부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어져 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건데
1: 네.
0: 최근에 이제 그 여파가 어느 장면으로 좀 이어지느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막 결합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1: 네.
0: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네.
0: 이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됐고 형사소송법은 이미 정리가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보안 사건 관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 한 사람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아니라
1: 네.
0: 아주 다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여론이 이제 실체화된 측면이 있고
1: 네.
0: 특히 여성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한 실체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한 망언이 또 이번 주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서 뭐 돌려차기 한번 뭐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1: 네.
0: 이게 토론 시작 전이었고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얘기죠.
1: 네.
0: 이 자리는 어쨌든 그게 주제가 뭐 보안 사건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피해자가 참석을 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다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정치권이 마련해 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얘기를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논의에 별로 진심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분들을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징계 사안이라고
1: 네.
0: 봐요.
1: 네.
0: 당연한 건데 근데 또 징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느냐.
1: 네.
0: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0: 가령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예지 의원이 이제 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처지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 공격하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 감수성 가진 분들이 또 이분들에게 징계를 한다고 하고 뭐 문제라고 하고 이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세력에게 내가 기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물론 주체를 무소속 의원이 한 거지만
1: 네, 한동훈 의원이 했죠.
0: 결합한 거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합을 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생각할 법도 한데 주목할 거는 피해자는 또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진종호 의원,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수용을 하고 나는 괜찮다. 손편지까지 막 공개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일까.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굉장히 진심으로 정말 이런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하리라고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1: 애초에.
0: 그렇죠.
1: 네.
0: 그런 기대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와 별개로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제기 핵심, 보안 사건과

0: 된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피해자는.
1: 네.
0: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이 국민의힘의 어떤 뭐 개파 문제,
1: 맞아요.
0: 그다음에 뭐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의 문제 이런 걸로 비화되지를 않길 바라기 때문에 본인 얘기의 핵심을 살려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1: 네.
0: 즉 치안 문제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랄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이것들이 또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또 그 주변 얘기들로 막 시끄러울 테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어떻게든 공론화하겠다, 이게 좀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진정성이 어떤 이 흐름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세력이 상당히 이제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소 앞서의 맥락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지금의 제일 야당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맥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1: 네, 요게까지가 안전의 문제였다면 재산의 문제는 어떤 걸까요?
0: 요즘에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 얘기를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1: 네.
0: 내 돈 어디 갔느냐. 팔아야 돈이었던 것인데 고점에 팔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
1: 저희 이따 2부 경제 코너에서도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1: 많이 안 좋습니다. 네.
0: 현명한 판단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주식 이런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네.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 앞에도 좀 설명하셨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흐름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대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각 제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 정치적 네. 담론 차원에서만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수 진영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주된 공격이 세입자 불안 부분에 맞춰지고 있어요.
1: 아, 네네.
0: 보수 언론 쭉 보면은 다 헤드라인이 세입자입니다. 네. 세입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
1: 네.
0: 집주인이. 또는 그냥 뭐 세부담을 어쨌든 낮추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결국 세입자가 지금 있는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텐데 네. 지금 정부의 방향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보면은 지금 서울 전월세 난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전월세 난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어려워요. 그럼 진퇴양난 아니냐. 세입자는 어떡하냐. 이 네.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실제로 전월세 난이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1: 네.
0: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이 전월세 난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담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1: 네.
0: 아, 집권 세력이 추진한 정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의 재산 그리고 처지 이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1: 네.
0: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1: 네.
0: 지금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1: 지금 이제 보유세 강화를 하려다 보니까 당장 이제 전월세 난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생겨난다 이런 우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0: 이미 뭐 굉장히 지금 뭐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짜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서 인용된 뭐 인터넷에 나오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잇자니 보유세,
1: 네.
0: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이런 얘기를 뭐 쓴다는데
1: 네.
0: 진짜 쓰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신문에는 났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라임도 맞고
1: 네. 네.
0: 굉장히 이제 리듬감 있는 얘기인데
1: 네.
0: 그러니까는 이게 세금 얘기잖아요. 결국
1: 네.
0: 내가 뭘 하려고 집과 관련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세금 매긴다. 다 세금 걷어간다.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그다음에 갖고 있을 때 뭐 보유세 내는 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1: 네.
0: 물려줄 때 증여세 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 있는 인식이 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 이거잖아요.
1: 네, 반발이 있는 거, 조세 저항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런 인식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를
1: 네.
0: 위해서 조금 내놔야겠다. 이게 진보적인 건데
1: 네.
0: 지금 요거는 이제 보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도적인 보수층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일 수 있었던 게 앞서 설명한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좀 이상한 것 같다.
1: 네.
0: 비정상적이다. 이런 인식이었다고 하면은
1: 네.
0: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세금에 대한 철학 문제로 지금 나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한 철학 문제는

0: 사실 비정상과 정상의 구도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상과 정상의 구도입니다. 좌우 논쟁의 구도예요. 네. 진보와 보수의 논쟁 구도예요. 이상한 사람과 안 이상한 사람의 논쟁이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호소용 계엄이다. 아니다, 내란이다. 이거는 이상한 사람과 안 이상한 사람의 논쟁이잖아요.
1: 그건 진짜 정상과 비정상과 지정상의 논쟁이었다면.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느냐 적게 걷어야 되느냐. 이거는 의견이 그냥 다른 문제거든요.
1: 이거는 각자의 철학이 또 담긴 문제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그전까지는 비정상이었던 이미지가 이 정권을 견제하는 다른 철학을 대변해야 되는 존재로서 뭔가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1: 네.
0: 이런 효과가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1: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고 이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네네.
0: 그래야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세입자 얘기 자꾸 하지만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세입자 대책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들어놨고 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생기는 정치적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세입자 대책이라는 거를 정부가 막 이렇게 좀 내놓으면 집 주인들이 막 정치적으로 조직화돼요.
1: 그렇죠. 네.
0: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이 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구윤채 경제부총리가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을 유연하게 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요 관련된 걱정의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한 거죠. 이러면 이제 양쪽에서 비난받죠. 진보의 경우에는 아니 말은 세게 해놓고 왜 손방망이로 가느냐 이럴 것이고 보수의 경우에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세입자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게 옳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1: 네.
0: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 부분에선 이제 국회에서도 조금 보완책이 마련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뭐 점검회의 했다고 하는데 이 공급 논의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예요.
0: 그동안 이제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세 얘기하고 뭐 대출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니 공급을 얘기해야지 왜 그런 얘기만 하느냐.
1: 네.
0: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반론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에 신경 쓰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데
1: 네.
0: 그냥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공급 얘기를 하는 지역이
1: 네.
0: 사실 과거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던 지역들입니다.
1: 용산 이런데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주민 반발이라든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다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 묘수를 딱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을까?
1: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쉽지 않지만 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의구심이 아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견해차가 있잖아요.
1: 네.
0: 그린벨트 문제, 그다음에 용산 어린이 용산 공원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 구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이 갈 것이냐. 그건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네.
0: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다른 이슈에서라도 좀 유능함을 발휘하면서 이 전반적인 구도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른 이슈 얘기하니까 앞서 주식 얘기도 했지만 연초는 또 주식이 괜찮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으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슈라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다뤄야 될까요?
0: 주식의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 ISA 계좌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손질할 것 같은 얘기인데 앞에
1: 네.
0: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런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드라마틱한 영향은 아닐 것 같고 최근에 폭염 이슈 같은 경우에
1: 네.
0: 이런 거에서 이제 유능함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외부에서 일해야만 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지금도 물론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작업 중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열사병이나
1: 네.
0: 이런 영향 때문에 온열질환 때문에 건강에 큰 영향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게 법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온열질환에 많이 지금 고령층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쉼터나 이런 게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동식 쉼터라는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 집권 세력이 이상하기 때문에 야당에 기대가지고 집권 세력을 혼내주고 집권 세력을 바꿔야겠다라는 서사가 강화돼서
1: 네.
0: 그거에 이제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권 세력의 유능함이 얼마나 증명이 되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정치권은

0: 어쩌기 못하면 우리가 산다 이런 인식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말씀대로 이 유능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김민하 평론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반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 일부 경남 지역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더 이어지겠는데요. 이미 강릉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3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부산과 울산, 제주도 산간 지역도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도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보세요.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9: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8: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8: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9: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8: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8: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 저녁 최고의 선택.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주말엔 C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레이디즈 앤 젠틀맨,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If you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부가킹즈와 윤도현이 부른 여행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가 휴가 피크인 것 같아요. 지금 도로에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휴가 다녀오는 분들,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 또 비 조심하시고요. 또 더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이제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하고 또 보안수사권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진호 님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권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과 함께 앞서 오늘 더운데 산에 다녀왔다, 산속은 의외로 덜 더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0: 그리고 9910번 쓰시는 분, 주말에 CBS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여기는 서수원인데 오늘 낮 기온 35도였는데 한쪽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지금 기온은 29도입니다.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입추가 지났으면 실감하게 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천생연분님은 얼마 전 입추였는데 입추 뜻이 요즘 뭔지 아세요? 하면서 요즘은 입담으로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합니다. 입추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좀 덥긴 하죠. 네, 그러면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또 신청곡 주셨고요. 그리고 세종 001007번 쓰시는 분은 세종시는 소나기가 한 차례 싹 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도 불고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요. 이런 날씨만 해도 여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한번 지나간 지역들은 좀 확실히 시원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주말엔 경제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주말엔 경제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4,214였는데 올해 6월에 9,385, 이게 믿겨진 숫자인가 하긴 했었는데 지난달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무려 22%. 제가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하락도 지금 충격적인 상황인데, 근데 또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좋아요.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좀 폭락과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5: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반기에 좋았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삼성자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뭐 코스피 시총의 한때 60%까지 갔거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당연히 지수도 급등하는데, 이제 미국도 마이크론도 있고 일본도 키옥시아라는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회사들의 시총 비중은 뭐 5%를 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네, 근데 우리는 60%고.
4: 우리가 진짜 비중이 크네요.
5: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10% 오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 오른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들이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업종, 이제 시총은 아니다 보니까.
4: 5% 정도니까.
5: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8월 들어와서는 미국이 지금 신고가 내면서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간호업 기업들 보면 흔히 M7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 아마존, 구글, 또 최근에 엔비디아, 뭐 애플도 강했고 이런 기업들이 강한 반면에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관련주는 지금 삼성자이닉스랑 거의 비슷해요. 힘들이 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시총 비중이 우리보단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0: 미국은 M7이 가면서 신고가.
1: 네.
0: 한국은 지금 최근에 삼성자이닉스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 섹터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좀 메모리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힘이 없는데 한국만 유독 이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1: 네.
0: 한국이 좀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이제 수급 자체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최근에 좀 개인들이 좀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1: 네.
0: 특히 뭐 예탁금이 6월 4일 날 139조였는데
1: 네.
0: 지금 102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을 돈이 좀 나가버린
1: 많이
0: 거죠.
1: 많이 이탈을 했네요. 네.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개인의 수급이 좀 나간 부분 이것까지 좀 겹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 소프트나 이런 데 봐도 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0: 네.
1: 여기 미국 같은 건 이제 비중이 뭐 5% 정도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60%라 그러면 이 저번에도 저희가 쏠림 현상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0: 네.
1: 이 쏠림이 결국 이 그 지수를
0: 맞아요,
1: 급락하게
0: 맞아요.
1: 만들게 예. 한 거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제 증시도 오른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0: 네네.
1: 그럼 다시 아 역시 한국 주식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첫 번째는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좀 인색한 거.
1: 아.
0: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1: 네.
0: 항상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하고 배당을 많이 줍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늘 발표를 잘하는데 한국은 기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1: 네.
0: 일단 좀 이제 사내에 유보한다 그러죠.
1: 아,
0: 돈을 이렇게
1: 네.
0: 좀 아껴놓고.
1: 쌓아두죠. 네. 네,
0: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좀 해가지고
1: 네.
0: 좀 이제 밸류업을 일단 시행을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상법을 좀 개정을 했고
1: 네.
0: 그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건 사실인데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게 이번 주에 그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1: 네.
0: 왜냐하면 아니 마이크론 경쟁사죠 미국에
1: 네.
0: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잉여 현금으로 이제 설비 투자하고 남은 현금을
1: 네.
0: 주주들한테 100% 다 돌려드리겠다 확실하게 어떤 숫자랑 날짜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이 빗발치는데도 좀 두루뭉실해요. 검토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를 하겠다를 원하는 건데 이게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차이죠, 사실. 한국 이게
1: 네.
0: 코리아가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 싸게 거래되는.
1: 네. 근데
0: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하이닉스가
1: 네.
0: 발표는 했어요. 3분기 중에 이제 발표하겠다. 시장은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연말에 할까 봐 또 좀
1: 아.
0: 그런 걸 걱정했는데
1: 네.
0: 어쨌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엔 하겠죠. 3분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1: 네.
0: 뭔가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있죠. 소통이 조금 아직은 좀 서투른 거 아닌가. 이게
1: 네.
0: 아직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항상 할인받는 건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애플,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독점 기업입니다.
1: 네.
0: 사이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벌면 내년에도 꾸준히 벌 것 같고
1: 네.
0: 되게 안정적으로 독점 기업으로서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 때 많이 버는데
1: 네.
0: 갑자기 사이클이 꺾이면 적자로 가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걸 흔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러죠.
1: 네, 네.
0: 좋을 때 왕창 벌다가
1: 네.
0: 갑자기 적자 보고 이러면 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이게 왜냐하면 이익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좀 뭔가 큰 변화는 생기고 있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 사이클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데 장기 계약을 맺으면 그 폭락하더라도 가격을 이제 위에서 묶어놓으니까
1: 네.
0: 이 이익률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이제 이걸 하지만 아직 하락 사이클이 오질 않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몰라요.
1: 아.
0: 이게 도대체 이제 사이클이 바뀐 건가
1: 네.
0: 없는 건가를 당장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이클이 과거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1: 네.
0: 한국은 여전히 뭐 사이클 국가 아니냐
1: 아.
0: 막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좀 약간의 그 뭐 여전히 좀 이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1: 네.
0: 한국 증시를 이제 미국보다는 좀 싸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변동성을 또 키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근데 분명한 건 과거랑은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상법도 개정했고 커뮤니케이션 좀 아쉽지만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
1: 네.
0: 그다음에

0: 아까 말씀드린 장기 계약이 맺어진 게 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확인만 되면 이제 사이클이 점점 진폭이 얕아져요.
1: 네.
0: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밸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가는 길에 여러 좀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황을 사이클인 업황이라고 지금
0: 네,
1: 잘 되면
0: 맞아요.
1: 언젠가 침체 올 거다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0: 맞습니다.
1: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장기 공급 상황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0: 예. 네.
1: 저희가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0: 맞아요.
1: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흔들리면은 더 불안 심리가 커지는
0: 맞아요.
1: 것
0: 거기다 이제
1: 같아요.
0: 주가까지 뭐두 배, 세배 올린다 보니까
1: 네.
0: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자연스럽게 해보자면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도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건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AI 피크아웃이냐 과도한 공포냐 또 최근에 뭐 저렴한 AI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0: 네.
1: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0: 근데 AI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안 쓰시는 분이 훨씬 많고 아직 뭐
1: 네.
0: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매일 쓰고 있지만 AI랑 예전에 AI랑 그냥 대화 정도 했는데
1: 네.
0: 요즘엔 이제 저도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라 그러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물음보다
1: 네.
0: 내 엑셀 들어가서 저기 한번 숫자 집어넣어서 그 그래프 좀 그려봐라.
1: 네.
0: 요거는 사실은 그 사용량이 완전 다르잖아요. 레벨 자체가.
1: 네.
0: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이거 AI를 이제 거품이다, 이제 꼭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다만 주가가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1: 그쵸.
0: 이런 이제 AI 피크아웃, AI 논란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거 보셨겠지만
1: 네.
0: 미국 빅테크들이 정말 너무 좋은 실적을 냈고 그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여전히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0: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빚까지 내서 하겠다고
1: 네.
0: 하니까 그걸 좀 걱정하는 뭐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게 돈이 되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공포 아닌가. 근데 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런 과도한 공포나 어쨌든 이제 심리 자체가 밑으로 좀 꺾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였죠. 레버리지. 빚을 내서 투자한
1: 네.
0: 자금들이 사실 이거 한국만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이라든가
1: 네.
0: 그 많이 올랐던 미국의 AI 관련주들 있죠. 반도체.
1: 네.
0: 여기 개인 투자들의 비토가 되게 많았대요. 미국도.
1: 아.
0: 그게 7월 말에
1: 네.
0: 우리도 7월 말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마지막 주에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린 적 있잖아요.
1: 네.
0: 지수가 하루에 8%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1: 네.
0: 일인데 근데 미국도 똑같았대요. 미국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진 않죠.
1: 네.
0: 거기는 마이크론의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그 주에 그 리테일 고객 한마디로 개인 투자들의 그 매도가
1: 네.
0: 역대급으로 쏟아져 버렸대요. 이 반도체 쪽에서.
1: 네.
0: 그게 이제 우리 한국과도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1: 네.
0: 지수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공통된 현상이었다.
1: 네.
0: 결국엔 쏠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좋았던 그 위로 가는 그런 쏠림이
1: 네.
0: 결국 그게 영원히 지속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이제
1: 네.
0: 확산되면서 밑으로 꺾이면서 빚청산이 일어나면서
1: 네.
0: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래서 AI 피크아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로 이런 좀 하락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피크아웃은 아니다.
0: 네.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0: 네.
1: 같고 이사님 최근 인터뷰에서 코스피 폭락을 일단락됐다. 이제 8월부터 회복장이 될 것이다. 삼전리스 고점 한참 남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일단 이번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1: 네.
0: 이제 첫 번째가 의심이죠.
1: 의심.
0: 반도체. 그러니까 아까
1: 네.
0: 말씀하신 AI 피크아웃 우려. 사실 되게 막연하죠.
1: 네.
0: 빅테크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지속 가능하냐.
1: 네.
0: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이클이다.
1: 네.
0: 공급은 늘 거고 수요는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고
1: 네.
0: 장기 공급 계약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1: 네.
0: 갑자기 수요가 없으면 저 장기 공급 계약했던 저 고객사가 취소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1: 그런
0: 우려도 있죠.
1: 불안도,
0: 예.
1: 예.
0: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해요. 미리 보증금 받아요. 아, 네, 선수금이라서 네. 미리 받고 아, 네. 그런 걸 하는데도 시장이 어쨌든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믿질 않는 거죠.

0: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있었고 또 중국이 요새 뭐 네. 반도체 공격을 하잖아요.
1: 그쵸.
0: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폭된 상황에서 수급이 이제 반대로 가면서 네. 폭락했는데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원인을 알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1: 네.
0: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그 의심은 이제 저는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해소가 됐어요. 중국에 대한 부분도 중국은 아직도 네. 지금 우리를 따라오려면 최소 3에서 5년 정도 시차가 걸리고
1: 네.
0: 되게 좀 그 애플이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값이 네. 너무 오르니까 중국 CXMP 걸 쓰겠다고 협박을 좀 했어요.
1: 그때 그래서 또 국내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0: 그럼 중국이 네. 그만큼 쫓아온 네. 건가?
1: 그쵸.
0: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이 기술력이 없다가는 아닌데 아직은 기술력 차이는 있죠, 물론.
1: 네.
0: 근데 이제 중국마저도 뭐라고 했냐면 애플의 그 물량 좀 달라고 했던 걸 네. 거절해버렸대요.
1: 거절한 이유는요? 네,
0: 애플에 줄 물량이 없대요, 지금. 자기네 나라에 그 네. 화웨이 있죠. 화웨이나 자국 반도체 주기도 좀 빠듯해졌겠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쨌든 우리가 무서운 건 애플에 들어가고 네. 미국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랑 경쟁을 하잖아요.
1: 그쵸, 시장을
0: 중국 내에서 쓰는 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주된 시장은 미국이니까 미국과 유럽으로 가면 무섭거든요.
1: 근데 중국 내에서 어쨌든 한다고 해도 기술이 그만큼 따라오면 또 그건 위협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런 위협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그 사용처가 지금의 수요는 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네. 저가형 제품은 이들도 만들어요. 네, 만들고
1: 네.
0: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거 지금 이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 물량 대기도 빠듯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CXMT가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으면 이건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1: 아직은
0: 합니다.
1: 그 네,
0: 아직까지 그 기술력까지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과장됐는데
1: 네.
0: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번에 좀 밝혀졌고
1: 네.
0: 또 거기다가 빅테크는 오히려 더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늘고 있고
1: 네.
0: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고 다 확인됐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의심들이 대부분 훼손됐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 신용 매매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가 급락의 원인인데
1: 네.
0: 지금 8월 들어와서 이게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실제.
1: 대책 이후로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레버리지 B2도 많이 청산이 됐고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도
1: 네.
0: 빚 4배 내 가지고 투자하다가
1: 네.
0: 하이닉스도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거의 돈을 다 까먹었대요.
1: 네.
0: 70조 벌었다가 몇 조 안 남기고
1: 네.
0: 그래서 막판에 이제 이 펀드를 넘겨버린 거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급한 매물이 다 청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보다 뭐 바로 V자나 어렵더라도
1: 네.
0: 회복은 좀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근거입니다.
1: 급락을 할 만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냉정하게 조금 지나서 보니까
0: 네.
1: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들은
0: 맞습니다.
1: 아니다. 이제부터는 좀 침착하게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럼 이제 고점에 물려서 뭐 앞서도 뭐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0: 네.
1: 했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아요.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물타기라고 하죠. 이렇게 좀 단가를 낮춰야 될지 고민이 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1: 네.
0: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빌려서 한 건지를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1: 네.
0: 빌린 돈이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1: 네.
0: 올라오는 대로 회복하는 대로. 왜냐하면
1: 네.
0: B2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 갚아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어떤 특정 날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혹시 뭐 나이가 30세인데 내 여유 자금으로 했으면 50세, 60세까지 가져가도 뭐 상관 없는 건데
1: 네.
0: 빚은 어쨌든 뭐 신용 대출을 받건 증권사에 빌리건 3개월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빌린 돈이라면 일단 좀 오르는 구간에서 빨리 정리하자.
1: 네.
0: 그리고 좀 시간과 상관없이 좀 여유 있는 돈이라면
1: 네.
0: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는 워낙 싸고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악재들 다 반영됐고
1: 네.
0: 신용 물량도 많이 청산됐으니까 약간의 회복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급한 자금이 아니면 좀 버티시면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주가는 어쨌든 지금 싸진 건 맞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주식수를 늘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있으면 뭐 102주 이렇게 늘려가 이게 쌀 때 늘리면
1: 네.
0: 좋잖아요. 장기로 한다면.
1: 네. 근데 사람 심리가
0: 그게 안 되죠.
1: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떨어질 때는 안 쳐다보게 되고 오를
0: 네.
1: 때 이제

0: 쳐다보게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네, 빚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네. 된다. 빚내신 분들은 조금 오를 때 좀 처분을 하시는 게 좋다.
1: 네.
0: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실 아까 9000 바라보고 9000 네. 이제 찍으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시장

0: 그러니까 하락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랑 똑같아요. 변동성.
1: 네.
0: 그 단일종목 레버리지 테프나 이런 것 때문에 위한 거다. 지금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320% 증가하고요.
1: 네.
0: 내년에 35%, 내후년에 20% 증가한다.
1: 네.
0: 뭐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다.
1: 네.
0: 여전히 싸기 때문에 12,000 가는 거 뭐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제 그 이분 인터뷰한 걸 봤는데
1: 네.
0: 그 12,000원이라는 건 12개월이에요. 1년이니까. 그래서 그 9,000 우리가 이제 전고점이 9,100 정도 되잖아요.
1: 네.
0: 거기까지는 가는 거는 문제 없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12,000 가는 거는 바로 갈지
1: 네.
0: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적입니다.
1: 네.
0: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예상한 대로만 나와준다면 네. 저도 뭐 충분히 전고점까지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전고점 회복하는데?
0: 아니 또 갈 때는 네.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 네.
0: 관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그거예요. 좀 빨리 가려면
1: 네.
0: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돼요.
1: 네네.
0: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1: 네.
0: 주고 어떤 날짜에 할지.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뭔가 되게 좀 말을요 두루뭉실하게 해요.
1: 네.
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1: 네.
0: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겠다가 아니라 그 소통을 잘해줘야
1: 네.
0: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마이크론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8월이나 9월에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1: 네.
0: 분명히 시장이 또 바라보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니까 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1: 네.
0: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 정책, 확실한 주주 환원 네. 정책을 내놔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엔 경제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FI 데이비드의 픽업 더폰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이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8월 방학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아유.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조선사 평행이론이 청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너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무더위를 싹 날려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1: 예. 남량 특집입니다.
0: 남량 특집.
1: 예. 네, 남은 받아들이다. 네. 량은 서늘함이죠. 그래서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여 더위를 식힌다는 거. 그러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옛날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0: 옛날에는 남량 특집 진짜 많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어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무서웠어요. 연못 안에는 저녁이신 문 열면 저승사자. 네. 항상 그 까만 옷에 까만 그 갓 쓰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는 거.
0: 얼굴 허옇고.
1: 그렇죠. 네. 꿈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
0: 무서웠어요. 어릴 그렇죠. 때 보면서.
1: 네. 근데 그런 공포 영화는 이제 그 사실 여러 가지 유령 이야기도 많이 전합니다만 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사람입니다.
0: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1: 그렇죠. 네. 그래서 남량 특집이지만 네. 이제 조선 시대 때 있었던 범죄 사건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학수사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0: 이 얘기 듣고 예전에 어떤 이런 과학수사 관련한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1: 예, 다뤘던.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네. 아주 먼 옛날서부터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 전 아니 기원전 100년 전 그 진시황 시대 때 네. 그때 무덤에서 발견된 주간이 있거든요. 네. 대나무 종인데 여기에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학 수사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만약 도둑이라든가 특히 살인사건 네. 이게 자살이냐 아니면 살해냐 그걸 알아내기 위한 기술은 정말 수천 년간 축적되어 왔습니다.
0: 예전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조선시대에도 그런 과학수사가 가능했던 거겠네요.
1: 그렇죠. 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근데 네.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혹시 누구한테 사고사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뭔가 수상하다. 네. 그러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지방의 관리들이 와요. 직접 파견돼서 와서 네. 시체를 검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지방 관리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이제 과거 시험 붙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 위한 매뉴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검시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네. 오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행해서 네.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0: 아, 이 사람들은 관료는 아닌 거네요.
1: 관리이긴 하지만 네. 정말 시체를 검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보통 그냥 검사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초검. 그래서 네.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에 해당 관리들 그러니까 수령이 담당하고 네. 이제 복검은 두 번째 검사는 이웃고을에 수령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얽혀있고 뇌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0: 아니, 이 당시에도 이렇게 견제를 했네요.
1: 당연하죠.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검사하는 게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관아에 가서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리고 또 이 항상 이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혐의자 관련자들 전부 데려와서 이제 신문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만약에 참말이거나 그런 말 하면은 대체로 맞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문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거짓말이란 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설령 나중에 사람들끼리 입을 맞춘다 그쵸. 하더라도 네. 이걸 한 번 신문할 때마다 그래 졌거든요. 그럼 너 왜 첫 번째 얘기할 때랑 두 번째 얘기할 때 말이 왜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수사망을 좁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과학수사가 나름 있는 편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잡기 어려운 건 이제 지금도 있죠. 연쇄살인마라든가 아니면 그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이제 네네. 감정을 느끼려고 쾌락살인마. 그런 경우에는 그 잡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기는 해요.
0: 생각보다 그 수사 체계가 굉장히 치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예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좀 억울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아까 얘기한 진시황 시대 때 그걸 보면은 이게

0: 예, 어떤 사건이냐면은 누가 속옷을 훔쳐간 사건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집 크기, 마당에 아내인 거 훔쳐갔는데 집 마당 크기를 서술하고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 발자국의 깊이랑
1: 네.
0: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간지 그런 것까지 전부 적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검시 문서가
1: 네.
0: 완벽하게 남아있고 요약본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 정말 각 잡고 그 과학 수사를 했으면은
1: 네.
0: 그 치밀하게 검사했으면은 웬만한 거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이걸 검사할 때 쓰이는 그 기본 바이블
1: 네.
0: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무언록이라고 돼 있는데 예,
1: 무언록이요. 네.
0: 원통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사실 살해당했지만 자살로 꾸며진 사람들의 내막을 밝혀내서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그 원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 네.
0: 이미 그 전서부터 있던 걸 전부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번역해 온게또 세종대왕입니다.
1: 네.
0: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이제 설명서를 달아요. 이게 신주 무언록에서 주석을 탄 무언록입니다. 그리고 또
1: 네.
0: 이게 또 계속 지나면 더 이제 추가될 게 생기니까 영조 때는 이제 증수 무언록, 증복판이 나오고
1: 네.
0: 심지어 이제 한글로까지 풀이해서 증수 무언록 언해본이 나옵니다. 즉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보고 이제 이게 그 살해인지 아니면
1: 네.
0: 자살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볼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걸딱 보소 모아놓은 다음에 이 정혜경의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또 정리해서 흠흠신서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무언록이라는 책 자체가 주는 이름이 원통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
0: 예.
1: 자체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엄청 배려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도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0: 그렇죠.
1: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옛날 조선시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왜냐하면 정말
1: 네.
0: 사건 기록들 보면 세세한 것들 보면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특히 이렇게 남편에게 맞아 죽은 부인들이 많은지
1: 옛날에
0: 너무
1: 네.
0: 많아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0: 역시 가장 유명한 걸로 해야 되죠.
1: 네.
0: 장화홍련 사건.
1: 장화홍련 이거는 우리 너무 익숙한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0: 동화책인데요. 사실은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옛날 민담으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왔지만
1: 네.
0: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1: 아,
0: 거기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1: 실제 있었던
0: 예,
1: 일이에요?
0: 1556년 그 평안도
1: 네.
0: 철산 지역에서 그 좌수벼슬하고 있는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처 장씨에게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장화홍련 소설에도 나온 건데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결혼하면서 땅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1: 첫
0: 재산을.
1: 번째 부인이
0: 예.
1: 네.
0: 그래서 이 장화홍련을 태어나서 이 집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줄여요.
1: 네.
0: 허씨 부인인데
1: 네.
0: 이 허씨 부인이 아들을 셋인가 낳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재산이 원칙적으로는 전부 전처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화와 홍련에게만 계승권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장화홍련이 시집 가게 되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1: 아.
0: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자니 배가 아픈 게
1: 네.
0: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요.
1: 친정
0: 예,
1: 아버지까지.
0: 예. 그래서 이제 후처가 이거는 소설에도 나오죠.
1: 네.
0: 쥐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게 그 장화가 낙태를 했다. 얘가 품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그래서 장화홍련이 이제 그러면은 화나서 이제 외갓댁에 가겠다 하고 나섰는데
1: 네.
0: 그거를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하고 강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호수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1: 네.
0: 그 사실을 알고 둘째 딸인 홍련도 비탄에 빠져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어요.
1: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0: 네네.
1: 거죠.
0: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은 딸이 품행이 나빠서 그래서 자살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당시 철산 부사였던 전동우라는 사람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검사해보겠다.
1: 네.
0: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장례를 하려고 하는 걸 이제 관을 열고 검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1: 네.
0: 당연히 범인들은 반대합니다. 아, 양반의 아가씨고 죽었는데
1: 네.
0: 무슨 검시냐 안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데 전 부사니까 하겠다 해서 관을 열고
1: 네.
0: 이제 검시를 하는데
1: 네.
0: 보니까 우선 그 여기에 시신에 나오는데 시신에 익사한 시신은 이제 가슴을 눌러보면은 네. 뽀글뽀글 거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익사한 거는 맞고 네. 그다음에 독살되었나 그 검사해보니까 독살은 아니고

0: 그런데 옷을 딱 풀어보니까 허리띠에 네. 은자가 은양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었던 거예요.
1: 아우.
0: 네, 만약에 얘가 수치스러워거나 자살, 그래서 괴로워서 자살할 거면은 네. 은을 가지고 자살하진 않죠.
1: 그쵸.
0: 그래서 이건 뭔가 수상하다. 분명히 얘는 돈을 많이 가지고 네. 외갓집이나 다른데 잘 살려고 간 거지 죽으려고 간 아니다.
1: 네.
0: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낙태한다라는 걸 검사해 보니까 이거 사실은 쥐였다라는 것까지 밝혀내게 된 거죠.
1: 근데 되게 구체적이네요. 익사인지 아니면 이제 타살인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시체 뭐 이렇게 아까 뭐 가슴을 눌러서 예, 이런 예. 걸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들.
0: 그렇죠.
1: 근데 이 철산부사 전동을 이 사람 예. 진정이 대단하네요.
0: 예,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장화 홍련 사건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정치 잘하고 그 유명한 이순신이 했던 삼도도 통제사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맡아봤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자살한 게 아니다라고
1: 네.
0: 밝혀낸 거죠.
1: 그래서
0: 이 다음에 이제 그 계모하고 계모 허 씨랑 아버지를 이제 신문을 해서
1: 네.
0: 사실은 우리가 딸을 죽였습니다. 라는 그런
1: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0: 네, 자백을 네. 받아낸 거죠.
1: 근데 이제 시대 그걸 보면은 임금이 음식 맛보기 전에 이제 독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한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0: 유명하죠.
1: 근데 이 무언록에도 독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요.
0: 예, 아무래도 옛날에 쓰던 독약 중에 가장 많이 쓰던 게 역시 비소입니다.
1: 네.
0: 근데 비소가 은하고 만나면 이제 검푸른색으로 변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실제로 그 오자기인들의 검언 방법에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목을 열어서 인후에다가 이 은비녀를 꽂아놓고 조금 있다가 꺼내가지고
1: 네.
0: 이 색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1: 네.
0: 있다. 근데 비소가 아닌 독은 또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방법은 쌀알 같은 것을 죽은 사람 입에다 채워 넣는다고
1: 쌀알이요?
0: 예.
1: 네.
0: 한동안 있은 다음에 그 쌀알을 꺼내서 닭들한테 줍니다.
1: 아, 닭에?
0: 예. 예. 그러니까 닭들이 죽으면 독이 있는 거고 독이 없지 안 죽으면 독이 없는 건데 그 문제는
1: 네.
0: 이게 그 나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1: 네.
0: 독이 좀 천천히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죽은 사람 시체에 넣던 쌀알을 줘서 닭들이 먹고 괜찮네 닭이 없나 봐 독이 없나 봐 하고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서 요리를 했다가
1: 네.
0: 사실은 독이 있어서 탈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후로 그 영조 때 그 닭
1: 네.
0: 처리 좀 잘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 네, 그 당시에는 크게 뭐 의심 안 하고 닭이 아직 괜찮으니까 먹어도
0: 예.
1: 되겠지 이 귀한 닭인데
0: 그쵸.
1: 하고서는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정말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다고는 좀 모르지만
1: 네.
0: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큰일이 나는 게 이제 이렇게 닭 독이라든가
1: 네.
0: 또 하나 제일 위험한 게 복어간.
1: 복어간이요?
0: 예.
1: 네.
0: 복어 그 내장 같은 거가 버린 거 사람들이 주워 먹었다가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죽는 일도 많고 그랬어요.
1: 네.
0: 이렇게.
1: 네, 아니 시원한 가을님이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를 토대로 빈틈없이 수사를 했다니 놀라운 선조들의 지혜군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 보다 못한 수사체계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0: 네.
1: 네, 0702번 쓰시는 분도 유명한 분들 역시 여기저기 다 나오시네요. 아까 세종대왕이나 정약용 얘기
0: 그쵸.
1: 듣고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아요.
0: 그쵸.
1: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사실 네. 제가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이 장화 홍련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이제 금방 달색결이 밝혀진 편인데
1: 네.
0: 가장 힘든 게 패싸움 벌어졌을 때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여기에 맞아서 죽은 것 때문에 병이 죽은 건지 아니면 지병 때문에 죽은 건지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맞은 흔적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이게 사는 방법이 지게미나 이제 식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걸 이 시신에다 바르고
1: 네.
0: 한 15분 정도 있으면 시체 부분이 좀 더 시커멓게 이제 변해서
1: 네.
0: 어디를 맞았는지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 시신인데 옛날이잖아요.
1: 네.
0: 시신이 그 세 번, 네 번, 심지어 다섯 번까지 검음할 때가 있는데 오래되면
1: 부패하고
0: 부패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 거였는데
1: 네.
0: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사건들도 좀 있기는 해요.
1: 아무래도
0: 뭐
1: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라 근데 그만큼이라도 했다는 것도
0: 그쵸.
1: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그쵸.
1: 그런 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오고 아까 기록으로 전해오고 이런 것들에서 맞닿게 되는 건가요?
0: 심리록이라고 해서
1: 네.
0: 일단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러니까 일단 정조 때
1: 네.
0: 정조가 쓴 일기가 일성록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엔 자기가 쓰다가 나중엔 다른

0: 사람들이 시켰었는데 네. 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얘는 네. 절대로 살인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탄원을 하면은 네. 그 사건 내용을 전부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왕이나 신하들이 의논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수사해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그래서 네. 암행어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의 기록에 모든 그런 사건 기록들이 다 적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걸 따로 모아서 심리록이나 아까 얘기한 흠흠신사나 그런 책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의 기록이자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얼마나 하고 그리고 미제 사건이라서 딱 보면 왠지 얘가 범인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찡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푸는 일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요.
1: 그리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정말 정말로 그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그 아니요 좀 어이없는 얘기가 최금희의 옥사라고 해서 정조 때 그 홍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1: 네.
0: 이게 이엄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집에 딸이 이덕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이덕만이라는 딸이 네. 예뻐서 최금희가 납치해가지고
1: 네.
0: 그 겁탈하고 집에 숨겨뒀다고 해요. 처음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1: 딸 이름이 이덕만인 거죠?
0: 예, 덕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엄섬이 찾아가 우리 딸 내놔라 하고 하니까 최금섬이 이제 최금이가
1: 네.
0: 이웃사람하고 같이 이제 싸웁니다. 같이 이웃사람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싸우고
1: 네.
0: 그걸 말리려던 최금이 엄마도 머리를 맞아서 이게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1: 네.
0: 그렇게 해서 막 걷어차고 싸우다가 그 이엄섬 그러니까 그 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사흘
1: 네.
0: 만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1: 네.
0: 저 나쁜 놈이 우리 딸도 잡아가고 남편도 죽였다
1: 네.
0: 라고 해서 이제 체포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검시를 하니까 이게 거둬차인 부인이 약간 부르고 약간 부었고
1: 네.
0: 약간 단단하다. 그러니까 아주 시퍼렇게 상처가 든 게 아니라
1: 네.
0: 약간이 세 번이 들어간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0: 네.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면 정조가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거 뭐가 이렇게 약간이 세 번이 되냐? 뭔가 이거 수상하다.
1: 그러니까 네.
0: 정조는 그걸 다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해라. 그런데 문제는 납치된 딸 있잖아요.
1: 네.
0: 걔가 숨어있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딸한테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저는 최금이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1: 완전 반전이네요.
0: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숨었어?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의 사랑을 반대해서
1: 어머.
0: 그래서 사실은 도망갔던 겁니다.라고
1: 네.
0: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죠. 이게
1: 그렇죠.
0: 뭐야?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옥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10년 가까이 넘게 되는데
1: 네.
0: 결국 그 정조가
1: 네.
0: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사람이 죽긴 했는데
1: 네.
0: 이게 약간 이 마음이 세 번이나 들어가니까 이게 꼭 최금희가 때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1: 네.
0: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최금희 엄마가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났을 정도니까 최금희로서는 눈이 약간 뒤집혀졌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젊은 두 남녀가 정분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라고 해서 해결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떤 참작, 정상 참작 같은 게 있었던 거네요.
0: 정조가 약간
1: 네.
0: 기분적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사정이 이해가 용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1: 네.
0: 반대로 이런 거 좀 봐주지 라는 것 같은 거 이건 무수히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물론 법이 있고
1: 네.
0: 과학적인 결과가 있어도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원님 재판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는
1: 그렇죠.
0: 거. 근데 이게 임금님 수준 특히 약간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정조가 약간 좀 기분파 기질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래 뭐 이제 조지서 좋아하는 사이였다면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죽은 친정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최금희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 아버지인데 제가 장인어른을 죽였겠습니까? 막 그렇게 탄원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건을 보면은 제가 이 사건 기록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술 마시지 말고
1: 그러니까
0: 네. 장난삼아 투닥거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화난다고 이제 머리채 잡지 말자.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생겨서 이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도 조심하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술 마시지 말고 화 너무 내지 말고
0: 네네.
1: 좀 절제하고 참아라.
0: 네.
1: 그리고 앞서 뭐 장하홍련 사건이나 뭐 여러 사건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요.
0: 특히 그 돈 네. 때문에 싸우는 거

0: 맞죠.
1: 아, 이거 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사건들이 있을까요?
0: 굉장히 많은데 우선 네. 부인한테 이제 맞아 죽은 사건들도 많거니와 아.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정말로 무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충청도에서 벌어진 사건이 1899년에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부인이 있고 부인이 계시예요. 그다음에 네. 첩인 나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계시가 몸이 자꾸 아파서 구술하겠다고 하는데 구술하면서 그 첩은 나시를 계속 욕합니다. 네가 나쁜 여자야. 나쁜 네. 여자야. 이해합니다. 첩하고 부인이 사이가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시가 흥 하고 나가더니 그대로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살인이냐 자살이냐 네.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부인도 때릴 건데 첩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마구 때려서 이 죽은 나시의 몸에 맞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네. 인두를 지지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참고를 해보니까 독을 먹고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이 사건의 끝은 네. 이 나시가 부인한테 욕먹어서 네. 화딱지 나가지고 그 독약 동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잿물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양잿물이지만 네. 잿물 먹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네. 결국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대체 뭐한 사람인가? 부인도 때리고 첩도 때리고 이게 지지기까지 하고 괴롭히냐. 그래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이 네. 이 첩의 아버지인데 또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건이 무당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삼파전이 되고 사파전이 되고 네. 정말 복잡해서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찝찝해서 이게 현대 과학 수사로 나중에 네. 가능하다면 진짜 밝혀보고 싶은
1: 미제 사건
0: 그렇습니다. 네.
1: 아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옛날에 이제 어쨌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분에 따라 조금 이 사건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0: 엄청나게 많죠.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람을 네. 죽이면 이게 덮기 급급했습니다. 네. 사실 세종 때 유명한 문필가인 권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이 바람 피운 첩을 네. 거의 죽일 뻔했어요. 고문을 해서. 근데 거기는 그 세종이 이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여자는 살아났는데 네. 그래도 이 권채라는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글은 아름답지만 신분은 못돼 처먹었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이제 세조의 네. 서자 중에 하나의 창우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우군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던 여자 고미지라는 여자가 첩이 그 몸종이었거든요. 네. 종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딴 남자가 계속 그 꿈에 나와서 그 남자가 자꾸 꿈에 나와서 꿈자리가 사나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창궁이란 왕자가 네. 이 노비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꿈에 나와라는 이야기 한 걸 주워 듣고 이 여자애가 날 두고 바람을 폈구나 해서 종두를 시켜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피가 다 튀도록. 네.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걸려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왕자라도 네.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노비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벌떼같이 일어났지만 네. 이때 이미 세조가 죽어 있었거든요.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세조의 왕비였던 네. 정의왕후였습니다. 네. 아예 우리 남편 아들 중에 살아남은 게 걔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전부 요절했거든요. 네. 살려놔야지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얘기가 더 재밌는 게 적당한 네. 과학수사와 적당한 네. 좀 뭐랄까 편들기와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쵸. 좀 억울한 일도 많고 또 그쵸. 생각보다 또 과학적인 수사로 또 억울한 풀어준 일도 네. 많고 이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저희 내일은 또 더 다양한 사건들 다뤄보도록 하고요.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작가님 내일 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속보 짧게 전해드리고 갈게요.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이 오늘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천생연분님 신청곡인데요.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인정하는 정사 역사서는 2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5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역사가와 독자들이 최고로 꼽는 데 이견이 없는 역사서가 있으니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훗날 우리의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기는 왜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꼽힐까요? 그 사마천은 왜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인 걸까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 사마천의 사기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이광민의 잡지사 8호로 다섯 번째 페이지. 아, 이제는 잡지사 가족처럼 친근한 분이죠. 중국 고전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좀 너무 덥지만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0: 예. 네,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책이죠. 이 사마천의 사기란 과연 어떤 책인지,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이 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이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마천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기를 쓰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사마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전한 시대 사람이겠죠.
0: 전한,
1: 예. 사마천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한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고의 군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 4살 무렵에 네.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0: 예.
1: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예를 들면 뭐 동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사실 사마천의 사마씨 자체가 네. 중국 역사상에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이잖아요.
0: 예.
1: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천의 아버지
0: 네.
1: 사마담이 바로 한무제 밑에서 네. 태사령의 관직에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0: 태사령이 어떤 관직입니까?
1: 태사령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직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가기록원장이자
0: 그래요.
1: 또 국사편찬위원장이자
0: 네.
1: 또 기상청장
0: 네.
1: 뭐 이런 거를 다 겸임한 그게 태사령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사관인 거네요. 사관.
1: 그렇죠. 사관인데 천문, 관측, 역법, 역사기록 등등 다양한 직무를 융합적으로 직무한 게 태사령이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년경에 아버지 사마담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돼요.
0: 예.
1: 그러면서 이 아들인 사마천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거죠.
0: 네.
1: 아버지가 죽고 한 3, 4년쯤 지나서 기원전 107년경이 되면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승해서 한무제 시대의 태사령의 관직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인 사마담이 태사령에 있을 때부터 고금의 경전과 지식과 역사 자료들을 수렴해서 위대한 역사서를 집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거거든요.
0: 야.
1: 그래서 사마천은 태사령의 관직을 직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 사마천이 그 역사서의 집필을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결국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아들이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0: 예.
1: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필할 때부터 이 책을 태사령 혹은 태사공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의 뭐 태사공서라고 할까 혹은 태사공기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0: 네네.
1: 태사의 사,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라는 의미로 사기가 됐어요.
0: 아, 그렇게 사기가 됐군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뭐 사관 직무를 총괄한 태사령이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사마담 사마천 부자가 사기를 저술하게 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 이유는 뭐 사기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기 다음의 정사였던 한서에서 사마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열전편에 보게 되면 왜 이 책을 무슨 목적으로 사기를 완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0: 예, 예.
1: 이제 한자로 말하면 첫째는 구천인지제, 둘째는 통고금지변, 그리고 셋째는 성일가지언이라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네.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0: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1: 예, 예. 조금 어렵죠. 네, 이걸 좀 풀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
0: 네.
1: 첫째, 구천인지례라는 말은 네. 하늘과 땅의 인간의 세상의 관계를 궁구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역사서 하나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궁구한다는 게 뭘까?
0: 거창하네요.
1: 예,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천인상관설이라고 하는데
0: 네.
1: 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믿었던 거죠.
0: 아, 아.
1: 그래서 왜 태산형이라는 사관 직무가 천문 관측을 매우 왜 중요하게 하느냐.
0: 아.
1: 그것은 물론 시간의 질서, 계절의 변화,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는 이유는
0: 네.
1: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천문의
0: 하늘의 뜻
1: 이치가
0: 아.
1: 지상 세계의 군주와 세상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면서
0: 네.
1: 천인지제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를 저희가 밝혀보고
0: 예.
1: 그것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0: 아, 그게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고.
1: 네, 그게 또 네. 사관의 직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0: 네.
1: 통고금지변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단선적으로 일정하게 단조롭게 역사가 흐려가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고대인들, 특히 사마천은 인간의 세상은 난세에서 어지러운 난세에서 상승하면서 평세, 그러므로 소강 상태의 평세를 거쳐 태평성세로 이어지는 이것이 순환 반복한다는 거예요.
0: 오.
1: 난세, 평세, 태평세, 그러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난세로. 평세로 가다가 또 난세로 가는
0: 오.
1: 이 거대한 역사는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한다. 약 500년 주기로 이 순환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네네.
1: 단순히 시간의 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난세와 평세와 태평성세의 어느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통고금지변 한다는 거죠.
0: 그걸 알면 다음 패턴도 보이니까요.
1: 그렇죠. 예, 예.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사마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한무제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0: 아까 뭐 번성의 시대였다고 하셨으니까.
1: 그렇죠. 한무제는 네. 바로 태평성세의 번영의 시대로 진입하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마치 500년 주기의 500년 전에는 위대한 성현인 공자께서
0: 네.
1: 노나라의 춘추의 역사책을 정리했듯
0: 아.
1: 500여 년이 지나 당대의 사마천은 공자님처럼 공자 같은 성현은 아닐지라도
0: 네.
1: 위대한 역사서의 춘추를 계승하여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엄청난 포부가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그게 두 번째고
1: 네.
0: 마지막이 성일가지연.
1: 네, 성일가지연이라는 네.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부터 기록했던 이 역사서를 대를 이어 일가의 업을 이어서 완성한다. 그런데 그거를 일가지언이라고 했는데 이 언은 단순한 언어나 말이 아니라 공자 선생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정제된 에센스의 좋은 언어로만 구성된 이걸 아언이라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성일가지언은 사마천이 바로 아버지에 이어서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거예요.
0: 예.
1: 다만 이것은 언뜻 보면 사마천이 정말 효심이 깊구나.
0: 네.
1: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라는 거는 근데 단순히 효심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한나라 때는 점을 치거나 제사를 올리거나 또 역사 기록을 하는 이런 특별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0: 네.
1: 그 직무를 계승할 권리를 보장해 줬어요.
0: 그래서 사마천이 이어받았군요.
1: 그렇죠. 사실은 사마천이
0: 약간 부정부패 이런 거 있나?
1: 이게 뭐 낙하산으로 그걸 맡은 나라 아니라
0: 예, 예, 예.
1: 그걸 보장하는 권리가 있던 거죠.
0: 네.
1: 그러면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사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됐을까요?
0: 아, 사관이 되기 위해서
1: 네.
0: 뭐 지식도 많아야겠지만 글씨 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것도 있을 테고
0: 네. 역사를 잘 알아야죠.
1: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0: 네.
1: 예, 최근에 바로 한나라 초기에 고조 유방의 부인인 여태후 집권 2년기에 한나라 유

0: 연령이 출토가 됐어요. 이걸 학자들은 2년 연령이라 그러는데 그 2년 연령 안에 사관에 대한 사율이라는 그런 연령이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네. 사관에 임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천자를 한자 오천자를 암송하고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1: 한자 오천자.
0: 예. 예, 예, 예. 그리고 각지의 문자 기록의 서체가 다르니까 최소한 8가지의 서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죠.
1: 여기 보통 그 기준이 아니네요. 네,
0: 그거를
1: 네.
0: 테스트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사관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사마천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고 사관 직무에서도 최고의 직위인 태사령의 관직을 아버지 통해 그러네.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태어난 전한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과연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분량이나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0: 네, 사마천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역사서를 집필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선 사마천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계승할 때부터 그랬겠지만 태초의 문명의 시작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한무제 때까지 흔히 말해 상고시대부터 한무제 때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정리해서 이번에 한번 역사서를 집필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서를 통사라고 하는 거죠.
1: 통사. 예. 예.
0: 한 왕조나 한 시대만을 집필하는 역사를 단대사라고 한다면 이 사마천의 사기는 태초의 문명부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기록한 예. 통사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굉장한 큰 야망이자 집대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네. 이 사기에 구성된 거죠.
1: 상고사는 약간 신화적인 요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챕터가 네. 오제봉기인데 네. 상당히 신화적인 고대의 성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 옛날의 성왕들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유대인들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태초의 그들의 먼 이야기부터 네. 시작해서 당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렇죠. 예.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제일 아마 참고했던 역사서는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위대한 역사서인 춘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를 사마천은 계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춘추의 전통은 우선 네. 직필의 전통이에요.
1: 직필.
0: 직필.
1: 네.
0: 고들직자에 기록할 필이니까 모름지기 고대 중국의 사관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거죠.
1: 네.
0: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에서 반드시 있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1: 역사의 기본이죠.
0: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사관의 직필의 전통이고
1: 예.
0: 두 번째는 바로 포폄의 전통이에요.
1: 포폄이요?
0: 포폄. 포와 폄인데요.
1: 예.
0: 포는 역사상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흔히 포상한다라는 그 포자죠.
1: 아, 예.
0: 또 하나는 과오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일종의 이걸 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폄하다 할 때
1: 폄이군요.
0: 폄이죠.
1: 아, 예.
0: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후대의 기록을 남겨 전승해야 될 만한 성과와 업적. 또 하나는 실패와 과오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통을 남겨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포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이 전통이 사마천이 춘추에서 계승한 부분이기도 해요.
1: 아.
0: 다만
1: 예예.
0: 춘추의 역사서는
1: 네.
0: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마치 일기장처럼 오늘 내일 글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1: 네.
0: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보통 역사의 사묘서를 시간, 공간, 그리고

0: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인간.
0: 인간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죠.
1: 예.
0: 그런 점에서 춘추라는 역사책은
1: 네.
0: 시간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네.
0: 아, 근데 사마천은
1: 네.
0: 시간도 좋지만
1: 예.
0: 사마천이 이 역사를 뭔가 입체적이고 이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흔적은 사마천은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1: 네.
0: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1: 그렇습니까?
0: 결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것은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무려 130챕터, 130권의 분량으로 한 개인이 무려 53만 자에 해당되는 방대한 역사를 10여 년이 넘도록 저술했는데 130권의 네. 분량 가운데 약 86%에 해당되는
1: 예.
0: 112권이
1: 네네.
0: 인물에 대한 역사예요.
1: 인간을 중점에 뒀네요.
0: 네. 역사상의 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이나 혹은 어떤 과오를 남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의 112권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역사인 거죠. 다만 인물도
1: 네.
0: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제왕과 황제들의 역사예요. 군주들의 역사인
1: 예,
0: 거죠.
1: 예.
0: 이 군주들의 역사를 본기편에 12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1: 네, 본기.
0: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들도 있겠지만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황제들인 거죠.
1: 네, 네.
0: 이 사람들을 묶어서 12본기편에 기록했고 그 다음 레벨은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제왕과 황제라면
1: 네.
0: 북극성을 보필하는 별자리들 그걸 보통 고대 중국인들은 28숙의 별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28편에 해당되는 챕터에 제후급들의 인물들을 세가편에 기록했어요. 이 세가는 바로
1: 예.
0: 제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0: 예. 28숙의 28세가에다가 두 명을 추가했는데
1: 네.
0: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공자.
1: 아하.
0: 공자는 사실은 출신 성분이나 귀족이나 제후도 아니죠.
1: 제후가 아니잖아요.
0: 예. 물론 위대한 성현이지만
1: 예.
0: 근데 공자를 사마천은 세가편에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1: 예.
0: 지난 시간 우리 초한지 때 봤던
1: 초한지. 예.
0: 진나라 말기에 반진반란의 신호탄을 쐈던 인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
1: 진승. 예, 예, 예.
0: 진승을 세가편에 또 기록해 줬어요. 이게 이제 후대,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세가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이 두 인물까지 포함해서 30권의 분량으로 세가편에 그 다음 레벨의 인물들을 써준 거죠.
1: 공자와 진승을 좀 높인 거네요.
0: 네.
1: 예.
0: 마지막, 이제, 사마천 사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1: 네.
0: 가장 핵심은 무려 70권 분량의 열전편이에요.
1: 예.
0: 그러면 영웅호걸도 있을 수 있지만 범부도 있고 또 고관대작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들 또 아부하는 간신들 충신들 자객과 협객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변에 있는 흉노나 조선 같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세계까지 망라해서
1: 네네.
0: 70권의 열전편을 구성하게 됐어요.
1: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0: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사마천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역사를 써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12권의 인물에 대한 편에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또 시간도 중요하죠.
1: 예.
0: 그래서 역대 시간적 표에 따라서 연표에 따라서
1: 예.
0: 서술하기 위해서 10권에 해당되는 표라는 편목을 만들어줬어요.
1: 네네.
0: 이 표라는 편목에서 우리는 연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1: 그렇군요.
0: 있는 거죠.
1: 거기서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인물의 시간의 축,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문학적 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 8권을 할애해서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정치

0: 요체가 되는 그 영역. 이를테면 천문, 역법, 치수,
1: 예.
0: 예약, 또 경제정책 등등을 망라한
1: 네.
0: 그거를 8개의 구성을 해서 8서를 구성하게 돼요.
1: 서.
0: 네. 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제도사를 묶은 8서까지 포함해서 130권 53만 자 분량의 역사서를 사마천이 완성을 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사기는 크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구분되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상고시대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사마천은 그 방대한 역사를 뭐 누구한테 들은 거를 이렇게 적은 건지 이거 역사 자료로서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0: 사마천이 이러한 방대한 역사서를 집필하는 데 사용한 근거, 자료, 어떤 부분을 참고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젊은 시절부터 고금의 경전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에 조예가 깊었겠죠.
1: 네.
0: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량의 관직에 오르기 전에 사마천은 젊은 시절에 한 제국의 천하를 장도의 여행길에 오르면서 천하 각지를 여행했다고 그래요.
1: 아.
0: 이를테면은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반은 손으로 쓰지만
1: 예.
0: 반은 발로 쓴다.
1: 오.
0: 그 말은 뭐냐면 역사 현장에 대한 답사와
1: 네.
0: 역사 기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1: 예, 예.
0: 왜 그 지역에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왜 그 지역의 기후에서는 이런 제도와 이런 전쟁 방법이 왜 그 전투에서는 누가 왜 패배했을까? 사실 그 현장을 가봐야 이해가
1: 보이죠.
0: 되잖아요.
1: 예, 예.
0: 왜 수전을 벌였고 왜 공성전을 벌였는지 그것은 결국 현장 답사와 탐방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사마천이 젊은 날 여행했던 경험은 그런 경험을 쌓고 각지에서 전해지는 또 민담, 전설, 풍문
1: 예.
0: 또는 미처 구하지 못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마천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1: 네.
0: 황실 장서를 독점적으로 이제
1: 그렇겠다.
0: 사마천은 이걸 읽을 수 있고
1: 예, 예.
0: 자료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바로 태사령이 갖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즘으로는 국가기록원장이자
1: 그렇죠.
0: 국사편찬위원장이니까 이런 예. 걸 다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걸 참고하면서 고금의 역사서를 참고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다만
1: 네.
0: 사마천은 그런 기록에만 의존해서 했던 것 같진 않고
1: 네.
0: 이제 거기에
1: 네.
0: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1: 네.
0: 완성한 것으로 보여져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요즘은 네.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제본기나 태초의 이야기들은
1: 네.
0: 다분히 신화적이지만
1: 네.
0: 결국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이야기들. 한때 1920년대에는 그것은 신화적인 왕조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날 고고 발굴에 의해서
1: 예.
0: 사마천의 기록의 신빙성이 점차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1: 예,
0: 상황이에요.
1: 예, 예, 예. 그 막 갑골문자 막
0: 그렇죠.
1: 나중에 발견하고 막 이런
0: 상나라의 것은. 실체들이 예. 밝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1: 예. 아까 사기가 그 춘추의 포폄의 전통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요.
0: 네네.
1: 그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사마천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을까요?
0: 네. 사마천의 사기는 자료들을 그냥 집대성해서 나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1: 네.
0: 이제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마천 자신만의 주관이나 역사 관점을 투영해서 비평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이라는 거죠.
1: 네.
0: 이러한 역사 비평은 뭐 사마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춘추의 포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평이 이미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의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문헌 중에 공자왈
1: 예.
0: 혹은 뭐 중리왈 그러면서 진짜 공자일 수도 있고 혹은 유가 계열에서 공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평가하셨을 텐데라면서 공자의 평가, 평론을
1: 네.
0: 기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군자왈 이러면서 특정한 개인은 아니더라도 모름지기 군자라면 이걸 이렇게 비평했다라는 그런 식의 사평이 들어간 전통이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 특히 인물들에 대한 본기세가 열전에

0: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1: 예예.
0: 후반부에는 태사공왈.
1: 태사공왈.
0: 그렇죠.
1: 태사공이라는 게
0: 사마천 사기 본인을 말하는 거죠.
1: 아, 예, 예.
0: 즉 태사공 관직의 본인이 보건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0: 하면 그 부분을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파트는 아무래도 열전일 것 같습니다. 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1: 네.
0: 사기 열전편의 첫 번째 고원을 보니까 그 육각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첫머리를 꾸몄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첫머리에 뒀다고 보십니까?
1: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의 백미는 역시 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열전이 무려 70권의 분량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전체 사마천 사기의 권수로는 61권째 즉 권 60일이자 사기 전체로 보면 권 60일이지만 열전에서는 첫 번째 열전이 바로 백이 열전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아, 누구를
0: 그렇지.
1: 열전편에 뭐 이미 예. 제왕급에 해당되는 황제는 썼고
0: 그렇죠.
1: 제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시대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0: 그렇죠. 예.
1: 일종의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열전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자 여기에 사평에
0: 네.
1: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백이 열전이에요?
1: 그렇죠.
0: 오.
1: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0: 네.
1: 옛날 상나라 후기에 중원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읍제 국가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작은 읍제 국가의 제후의 아들들의 큰아들이 백이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숙제예요.
0: 예, 예.
1: 근데 이 고죽국의 군주인 제후가 죽으면서 보통은 장자에게 계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0: 네.
1: 이 제후가 죽으면서 셋째 아들인 막내 숙제에게 이 제후의 군주의 권한을 이양한다.
0: 어허.
1: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0: 네.
1: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숙제가 군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0: 네.
1: 이 셋째 아들이 예를 아는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형님인 큰아들인 백이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주를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형님에게 양보를 해요.
0: 형제의 난이 생기기는커녕 서로 양보하는?
1: 예. 양보한 거죠.
0: 예.
1: 그러자 백이는 네. 자신이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 봐 고죽국을 떠나서 망명하듯 떠난 거예요.
0: 야.
1: 그러자 셋째는 형님이 마다한 이 군주의 제후의 권한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함께 형을 따라서
0: 같이 가요.
1: 망명을 가면서 이 고죽국의 제후의 권한은 둘째 아들이 어부지리로 계승하게 된 거죠.
0: 예, 예.
1: 그리고 그 둘은 주변에 당시에 상나라도 있지만 막 성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주나라가 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주나라에 평소에 친분이 있어 찾아갔는데 마침 주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는데
0: 네.
1: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걸 계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무왕 때 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0: 그래서 하상주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상주할 때 상나라가 멸망하며 주나라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나라도 조금 늦게 공전하다가 주 무왕 때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0: 예.
1: 근데 이게 백이와 숙제가 볼 때는
0: 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왕이 돌아가신 상 중에
0: 네.
1: 무왕이 엄청난 군사원정을 통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 숙제는 이게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으며 이 무왕을 기피하게 되면서 도망가듯 떠나면서 이 주나라가 지배하는 세계에선 나는 이 천하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면서
0: 네.
1: 절개를 지켰다.
0: 네.
1: 주나라에서 백이숙제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 고사리마저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라면 이것도 끊게 되면서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으며 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전편의
0: 사마천이 왜 골랐을까 이거를.
1: 예, 그런데
0: 예.
1: 사마천이 여기에 대한 바로 사평을 달아요. 상당히
0: 예.
1: 전체 백이숙제 분량에 비하면 사평이 긴데
0: 네.
1: 뭐라고 그러느냐면
0: 예.
1: 듣건대 옛날의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천도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건대

0: 백의 숙제는 백의 숙제야말로
1: 의롭죠.
0: 선인이자 의인인데 예.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굶어 죽느냐.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며 호사스러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이 부조리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현들이 말한 천도가 선인과 의인과 함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즉 네. 사마천인이 사는 이 시대를 봐라.
1: 예.
0: 선인과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1: 네.
0: 우리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천도의 논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1: 의문을
0: 거예요.
1: 던진 거죠.
0: 네, 이 부분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한 세계와 세계라는 도와 또 천도와 현실 간의 이 괴리와 갭을 통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1: 뭔가 사평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0: 사실 이것은 예, 예. 본인이 한무제 시대에 겪었던 개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이 첫 번째 열천편의 백의 숙제를 빌어 자신이 하고 싶은
1: 그래요.
0: 그리고 한무제와 한무제 시대에 일갈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게 학자들과 또 저의 생각이기도
1: 합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거를 총론처럼 열전 첫 번째 이야기에다 사평으로 달았을까요?
0: 네, 이것은 예.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완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마천 개인에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보통 이릉의 화 또 이릉지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1: 예.
0: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죠. 바로 장성 이북에는 당시 역사상의 강력한 유목제국인 흉노가 번성을 누리고
1: 네.
0: 장성 이남에는 바로 농경 정주의 한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일대 충돌을 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1: 네.
0: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흉노 때문에 한 고조 유방 때부터 그냥 수세에 몰리면서 한제국이 그야말로 한제국의 그야말로 전전긍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뭐 곽거병, 위청, 이광리 또 이릉장군 같은 명장들이 나오면서
1: 네.
0: 한무제 때 드디어 한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공세로 전환됐던 그런 상황이죠.
1: 예.
0: 거기에 이제 이릉장군도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1: 네.
0: 하필 기원전 99년경 그 해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릉장군이 패퇴하고 워낙 압도적인 흉노의 군사력 때문에 병사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게 됐어요.
1: 예, 예.
0: 사실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뭐 죄라고 볼 수도 물론 있죠. 그러자 한무제는 격노하게 되면서
1: 네.
0: 이릉과 이릉장군의 일족들에게 그말로 멸족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처벌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문무백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1: 네.
0: 그때 말석에 있었던 태사령의 사마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마천은
1: 네.
0: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릉장군은 그동안 한제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1: 네.
0: 업적도 많은데 비록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지나친 과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투항을 했는데
1: 예.
0: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통촉하라고 간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 말에 이 어마어마한 한무제가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태사령 사마천에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오히려 사마천에게 가한 거죠.
1: 사형에 준하는?
0: 그렇죠. 그런데 예. 왜냐하면
1: 예.
0: 관직에 있고 사대부나 귀족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도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1: 네.
0: 죽지 않되 더 치욕적이지만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궁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네가 정 살고 싶으면 궁형을 받아들여라.
0: 궁형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1: 야.
0: 사실은 살아있지만 더 치욕스러운데
1: 그럴 수 있죠. 예.
0: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게 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예. 사기에 썼어요.
1: 왜?
0: 그것은 뭐냐.

0: 그러면 예. 마음에 피멍이 드는 울결의 마음은 있으나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1: 네.
0: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너무 비장하죠.
1: 소름.
0: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 살아남았다는 거죠.
1: 궁형을 받아들인 거예요.
0: 예. 물론 호사가들은
1: 네.
0: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던 이 비극적인 이릉의 사건이 사기가 더 완성도 있게 이 비극을 초급하며 더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네.
0: 근데 저는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1: 더 한맺혀서 날카롭게 보고.
0: 근데 이릉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더 편안하게 더 긴 시간 완성도 있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릉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문명의 와륜, 이 소용돌이 속에 숙명적인 그 관계에서 사마천도 예상 못했던 비극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릉을 옹호하다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태사령으로 천수를 누렸을 텐데 근데 이 사건을 겪고 사마천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특히 역사의 비극적 인물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럴 수도.
0: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성현들도 비극을 극복하며 묵자라든가 또 공자 선생이 춘추를 쓰신 것처럼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춘추를 공자가 완성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듯 나도 이 비극을 초극하며 사기를 완성하리라. 그러니 백의숙제의 그 사평은
1: 그러네요.
0: 사실은 한무제와 이 시대에 대한 자기 얘기라고 본인, 해도 과언이
1: 본인의 거죠. 이야기네요.
0: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역사 인물의 입을 빌어 아주 그 냉혹한
1: 선인과 의인이 고통받는
0: 왜 고통?
1: 현실.
0: 내가 올바른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1: 이해가 갑니다.
0: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야, 궁형을 받아들이고 10여 년 동안 그 대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야, 그렇습니다.
1: 아까 이제 사기에는 좀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그 열전에는 들어가 있고 특히 장사꾼들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며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0: 네, 당시 시대 상황은 항상 중국은 이때부터 특히나 이념적으로 억상 정책. 농민들은 농사는 가장 국가의 본업이고 농본 억상. 그래서 상인들의 장사하는 거는 말업이다. 이게 당시의 이념적인 거예요.
1: 네.
0: 사실은 뭐 우리가 성서에서도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뭐 바늘 구멍에 가는 것처럼 그게 대부분 문명인데 사마천은 아까 국가 제도사에 해당되는 팔서 그 중에서도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룬 게 평준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결국 국가의 운영의 핵심은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류와 유통과 물가 조절과 수많은 물자들, 재화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요체라는 사마천의 경제관념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1: 그렇군요.
0: 사실 그 사마천의 평준서를 보면 사마천이 경제에 매우 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일환으로 사마천은 열전편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편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1: 부자들만 다뤘어요?
0: 어떻게 부자들이 되는지를 따로 편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화식열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한대에 걸친 법녀, 자공, 백규, 탁시 그리고 놀랍게도 공자의 제자인 자로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누구는 토지, 누구는 물가, 누구는 정보력, 누구는 근검한 노력.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다 비밀과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1: 부자 되는 법이네요.
0: 대신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 돼 누구보다 그들은 근면하게 노력하면서 남과 다른 탁월한 안목과 지혜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0: 이 부자들이 되는 방법을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꼭 자본주의 초기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있잖아요. 부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근검한 노력을 통한 부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천의 화신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1: 이 부분이 재밌군요.
0: 네, 아주 사마천의 독특한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게 화신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현실 경제관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네요.
0: 그렇죠.
1: 네. 아, 요거 궁금합니다. 사기에 혹시 그 여성 인물들의 서사도 담겨 있습니까?
0: 아, 이제 본기세가 열전 부분 부분의 여자들이 등장은 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보조적인 인물처럼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1: 네.
0: 사마천의 130개의 챕터에 여자들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1: 주인공으로 나선 건 없는
0: 없어요.
1: 거예요.
0: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남자들의 역사다. 뭐 사마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대의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좀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고.
0: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대적인 거죠. 그런데 다만 딱 하나 예외. 바로 한 챕터를 여성에게 할애했어요. 다시 말하면 129권은 남성들의 역사인데 사실 한 권은
1: 누구야?
0: 여자들을 기록한 거죠.
1: 누구야?
0: 그 한 권이 바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후를 한 챕터를 아예 할애해서 그녀만을 위한 한 챕터를 넣는데 그게 어떤 편목이냐면 그것도 황제들의 역사인
1: 본기에 들어갔어요.
0: 네.
1: 오.
0: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숫자를 보통 10이라 그러죠. 10간.
1: 네.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 본기는 10권의 분량이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사마천의 사기는 12권을 할애했어요.
1: 네.
0: 여기에 2권 추가가 누구냐면 황제가 되지 못했으나 항우를 거기에 넣어줬고
1: 항우가
0: 본기편에 들어갔죠.
1: 예.
0: 그다음에 유방의 부인인 여태후를 여태후 본기편에 써준 거예요.
1: 야.
0: 아주 이례적인 거죠.
1: 아, 명예전당에 올린 느낌인데.
0: 그러니까 마치 사마천은 냉정하게 보면 여자지만 유방 남편인 유방이 죽고 아들인 회제가 황제를 역임하다가 좀 일찍 죽어요.
1: 네.
0: 그 권력의 공백 시기에 여태후라는 이 여자가 황제처럼 집권했던 시기가 잠시 있는데 사마천은 이 여자는 황제 준하는 거다. 그래서 여태후 본기를 넣어주게 된 거죠. 훗날 중국의 정사에서는 나중에 역시 여자들의 역사는 없지만 황제들의 부인과 비들 이들에게서만큼은 후비 열전편에 여자들을 써줘요.
1: 아, 나중에요.
0: 네, 그래도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환시대 때 이제 유향이라는 사람이 정사, 정식 역사서는 아니지만 온전히 여자들만을 위한 역사서를 하나 따로 써줬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열녀전이라는 거예요.
1: 열녀전까지 나와요.
0: 거기에는 여자들만을 써준 거죠. 유향이 참 그런 점에서 대단하죠.
1: 특별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스포를 잠깐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분을 자세히 만나볼 예정입니다. 공자 이야기도 사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사마천은 공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0: 네, 이제 아까도 공자가 세가 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은 뭐 우리 동아시아를 대표 혹은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인 건 맞죠. 이제 공자란 사람은 이미 전국시대 말기서부터 성현의 반열에 막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자는 몰락한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고관대작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를 그렇다고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가 유가이념이 지배이념으로 완전히 자라잡았던 그런 시대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 흔히 공자를 소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공자를 당당히 세가편에 기록을 내주고 제후급의 이상으로 공자를 써주게 된 거죠.
1: 네.
0: 이걸 보면 사마천이 공자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어느 반열에 썼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1: 좋습니다.
0: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사기가 역사서이긴 하지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0: 네, 이제 사마천이 사기 정사를 흔히 사마천의 사기를 정사의 효시다, 첫 번째다 그러고 그 이후부터 뭐 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를 이어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에 대한 역사

0: 를 지금의 중국 정부가 완성을 하게 되면서 무려 25개 왕조라고 하는 25사가 다 집대성이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이제 중국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의 큰 예. 부분은 경전, 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 바로 25사라는 방대한 역사가 경사가 축을 이루게 되는데
1: 예.
0: 그 첫 번째가 이제 사기죠. 근데 그 25사가 있다고 하지만 역대 사대부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독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단연 꼽는 것은
1: 사기입니까?
0: 사기인 거예요.
1: 왜 그럴까요?
0: 그거는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사마천이 이제 역사를 집필할 때 수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무슨 제도를 했고 어떤 몇 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이를테면 팩트와 팩트의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1: 네네.
0: 근데 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1: 예, 예.
0: 이 나열식에 있는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것은 결국 이 서사를 구성하는 사관, 이 역사가의 역량, 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마천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열전이나 본기세가를 써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이걸 쓰게 되잖아요.
1: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네요.
0: 그렇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 서사 구조를 뭔가 완결성 있게 써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는 거죠.
1: 예.
0: 여기에 이제 사마천의 역량이 돋보이게 되는데
1: 네.
0: 거기에 엄청난 스토리텔. 다만 그게 실제하지 않은 허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연성은 높여주면서도 이 디테일한 부분은 허구일 수 있지만 오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 그럴듯한 개연성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거죠.
1: 아, 큰 맥락의 맥락은 사실을 유지하되
0: 그렇죠.
1: 디테일에 약간 맛을 첨가한 거죠.
0: 예를 들면 예. 주인공의 독백.
1: 아, 독백. 약간 연극 대사처럼.
0: 그렇죠. 근데 그 혼자 독백한 걸 누가 듣고 기록했겠어요?
1: 아, 그렇죠.
0: 또는
1: 예, 독백인데. 예예 예.
0: 혼자 생각하는 것. 사실 그거는 역사 자료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대신 사마천은 이 인물이라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겠지라는 개연성을 써줬는데 그게 있어도 없어도 물론 상관없지만 그걸 써줌으로 인물이
1: 입체적으로.
0: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입체적이고.
1: 약간 창작의 영역이네요 거기는.
0: 그렇죠. 거기에는 네, 약간의 네. 문학적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마천은 그 사기를 읽으면 네. 너무 하나의 독립된 단편소설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매력이 흠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 예.
0: 이 한자의 기록이라는 것이 가령 춘추시대의 논어라든가 이런 기록만 봐도 한 분량이 만자, 이만자.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 정도만 돼도 삼경이 한 2만 5천자에서 4만 자 분량이에요.
1: 아, 예.
0: 그런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기나 주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만에서 막 9만 자 분량으로 정보와 문자량들이 늘어나죠.
1: 네.
0: 그러다가 제자백과 순자라든가 무슨 이런 제자백과서들이 나오게 되면 10만 자를 넘어서는 분량이 가게 돼요.
1: 예.
0: 근데 2100여 년 전 전환시대 사마천이
1: 네.
0: 53만 자 분량의 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자와 한문의 영역의 풍요로움을 사마천이 엄청 여기에 역량이 발휘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자료.
0: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그래서 사마천이 이거를 뭔가 적극하고 절묘한 메타포나 비유를 하려다 보니까 사마천이 사기에 썼던 한자의 비유가
1: 네.
0: 오늘날 우리에게 뭐 곡하가세,
1: 아, 그렇죠.
0: 금이완양, 뭐 낭중지추, 다다익선, 사면초과, 관포지교, 백발백중, 방향무인, 주지웅님, 토사구팽 등등 사실 우리가 아는 네.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사마천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큰 혜택을 후대의 한문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1: 네.
0: 중요한 절묘한 타이밍에 주인공들이 노래를 불러요.
1: 아, 사기에서?
0: 그렇죠.
1: 노래를 불러요.
0: 백이숙제열전에서 수양산에 고사리 캔다라는 채미가
1: 네.
0: 공자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부르는 태산이 무너지는가 무너지는가 부르는 이 노래

0: 이 공자의 입을 불어 공자 혼자 했는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항우의 해아가 역발산 기계세. 보통은 혼자 그렇지. 있거나 옆에 한 사람 정도 있는데 사마천은 그 사람의 입을 빌어 절묘한 순간에 노래를 부르죠.
1: 가사만 보면 시잖아요.
0: 시고 야,
1: 그렇죠.
0: 사마천 전편에 수십 번 시경의 노래를 많이 인용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런 시악을 이용한 활용은 사마천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1: 네.
0: 이미 선사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부터
1: 네.
0: 역사를 전승하는 악관들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또 시경을 인용했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사마천의 역사 소설에도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1: 아.
0: 이게 바로 네.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문사철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게
1: 그러네요.
0: 사마천의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1: 왜 사기가 위대한 역사서인지 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책을 완성하고 나서 사마천이 느꼈을 그 후련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정말 짐작조차 안 가는데 이후에 사마천은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0: 글쎄요. 예, 아마 궁형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끝내 성일가지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사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완성했던 자부심, 뿌듯함, 또 후련함, 안도감이 충만했겠지만
1: 네.
0: 그러나 자기가 궁형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무제를 바라보고 이 부조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 울결된 그 마음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았겠죠.
1: 풀리지 않고.
0: 아마 어떻게 말년을 맞았는지는 사실은 자세하게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런 양면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사기를 결국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겠죠.
1: 그리고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이제 네. 한무제 시기에 이걸 공개하기는
1: 아, 그렇지.
0: 좀 조심스럽겠죠.
1: 그렇죠.
0: 물론 한무제의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썼지만 한무제에 대한 그 비판도 사기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1: 날카롭게 했을 것 같아.
0: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가 궁형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1: 네.
0: 특히 사마상여 열전. 한무제 시대의 최고의 문인이자 가객이자 그 능력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마상여는 수많은 시부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마상여 열전은 열전 전편이 사마상여의 노래를 거의 다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1: 예.
0: 사마상여의 노래가
1: 네.
0: 한무제를 비판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1: 너무 마음에 들어.
0: 그렇죠.
1: 갖다 쓰고 싶어.
0: 자기가 쓰고 예. 직접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사마상여의 노래를 통해서라도
1: 인용을 한 거죠.
0: 인용을 막 인용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책을 사기를 후대
1: 네.
0: 이제 외손자인 양훈이라는 사람이 갑오처럼 잘 간직하다가 후대 한 선제 때쯤 되면 이것이 공개되면서 결국 나중에 태사령이 완성한 이 역사서를 중국의 공식 관수 편찬의 정사로 인정받게 됐고 역대 정사의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가 일본의 대월사기를 비롯해 이 사마천 사기의 역사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역대 역사의
1: 네.
0: 유산으로 남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성원 교수님께서 사마천의 사기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글쎄요. 제가 표현한다면
1: 네.
0: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완성한 정사의 효시.
1: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스토리텔러가 만든 정사의 효시다.
0: 네.
1: 압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핀코.
2: 행복짓는 건설 금융 K핀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핀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핀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목요일엔 이한용 관장님과의 선사시대 댄서기 특강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 이성원 교수님과의 고전 이야기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로 잡다한 지식 쌓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7: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8: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9: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10: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9: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11: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9: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걸 왜 하냐고요? 라는 제목으로 이기둥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마지막 뭐 신방 뭐 신방이라고 해요. 위로 예배를 가게 된 거죠.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첫 신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연체동물 같으세요. 의자에 앉혀놔도 드르륵

0: 떨어지고 옆에서 붙잡고 옆에 저희 집사님들이 기운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운내요. 뭐 근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1: 안 되죠.
0: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가지 문장만 되풀이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질문인데 네. 막 소리치다가 막 흐느끼다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아무개 좋은 데 있죠? 막 소리치면 지금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 뭐 이러시다가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전 들렸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출석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 출석한 날 그 성의 없는 재설교를 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2: 정말 마지막 예배.
0: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나리오대로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나중에 막 그 옆에 앉았었을 법한 친구도 데려와도 야 그때 아무개가 아멘 했니? 했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애들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거죠.
2: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이게 뭐 비단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인들도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0: 맞습니다.
2: 있다는 사실 우리가 뭐 언제 어떤 일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사역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0: 그렇습니다.
2: 들어요.
0: 그렇습니다.
2: 네. 또 몽골에 가셨었나 봐요? 네.
0: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요.
2: 네.
0: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을 쯤이었는데 그 몽골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2: 네.
0: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었는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됐다.
2: 예.
0: 몽골에 이제 문호가 열린 지가 선교회 문호가 열린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 좀 그 이기동 전 그때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그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 방을 이제 담임 목사님 뵈었고 저 방에 와가지고서는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1분 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허락 받았어. 따라와.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편해졌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그러시니까 이제 갔죠. 그랬더니 저는 준비를 별로 안 하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하던 거 그냥 뭐 번역도 별로 안 하고 몇 개 들고 갔는데 300명이 모여 계신 거예요. 몽골인 교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죠. 뭐 정확히 상백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한 298명은 너무 잘 따라오세요. 뭐 너무 재밌어하고 이 간단한 건데도 막 감동 받으시고 막 적으시고 근데 딱 두 명이 저한테 되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강단이 좀 높은 강단에서 이렇게 뭐 안내를 하고 있으면 요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면서 표정이 너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저주하러 왔나? 이러고 있고 맨 뒤에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몽골식 의관을 딱 정지하고 제대로 차려보신 다음에 저 뒤에서 하시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러세요. 아니 그 진행을 하는데 두 분이 계속 방해가 됐어요. 다른 분들이 잘 따라오기는 했지만 끝나고 통역한테 저 두 분 좀 남으시라 그러라고 나 좀 만나야겠다고 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여쭤봤죠. 할아버지 어떻게 오시게 됐고 왜 거기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71세가 되셨어요.
2: 네.
0: 몽골에서 71세면 정말 오래 사신 거거든요.
2: 엄청
0: 근데 70세 때 예수를 믿으셨대요.
2: 오.
0: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순회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을 곧 만나 뵐 텐데 내가 뭐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나 이제 뭐 하면 좋아요? 나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할 만한 거 하나는 좀 하고 가게 해줘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대요. 성교사님도 만나 뵀거든요. 그냥 아동부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아멘으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동부로 간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뭐라고 야 이랬으니까 애들이 저 할아버지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음번 성교사님 오셨는데 성교사님 순종은 했는데 애들이 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생각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이기동 목사한테 이기동 목사라고 팀이 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분이 기차를 17시간을 타고 오신 거예요. 전날 와.

0: 하고 주무시고 네. 아침부터 자리를 딱 잡으시고 이제 배울 네. 생각으로 딱 앉아 계시고 네. 그 자기가 귀가 안 좋아서 소리를 좀 지르는 걸 아니까 맨 뒷자리에서 미안해서 앉아 계셔서 네. 그거 배우시겠다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도 교만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매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20살이래요. 내가 네. 20살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율동도 안 따라하고 왜 네. 당신은 나한테 그 표정이냐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두 달,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중국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말기 암이라고.
1: 20살인데.
0: 네, 20살인데 방법이 없대요. 최근에 한번 또 갔다 왔는데 이젠 딱 두 달 남았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나는 힘들어서 앉아 있어도 어린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잘 복음을 정리하고 있다가 설명해 줘야겠다. 이번에 배운 이렇게 뭐 책장 넘기면서 하는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오면 한 명 한 명 설명해 줄 수는 있겠다. 네. 그 마음으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몽골이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선교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그제서야 좀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을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몽골 자료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해외 사역의 시작이 이제 몽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0: 네.
1: 그럼 거길 다녀오셔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 키즈 월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건가요? 그게 출발이었나요?
0: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는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불러주셔서 대신 제가 키즈 월십이라는 걸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걸 받아주신 교회가 있으셔서 네. 그 교회로 옮겼고 거기서 이제 키즈 월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예. 갔더니 마침 또 이제 청년부도 제가 맡았어가지고 예. 키즈 월십에서 만든 자료로 청년들이 들고 나가서 4년 동안 이제 몽골을 가서 네. 1년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때 이제 DVD 시절이어서 네. 한 주일 예배가 DVD 한 장에. 네. 그래서 52장 예배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말씀이 스크린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몽골말로 다 더빙을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신대원에 몽골인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말이 통하니까 같이 번역하고 녹음하고 또 제한 몽골인 학교가 있어요. 예. 그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노래도 더빙 노래도 부르고 그 52주를 하면서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전 몽골 교회 이게 다 선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이제 몽골이 다 됐으니까 다 끝났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딱 500배 큰 나라더라고요. 예.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1: 그럼 우리 아까 형이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영상 키즈워십에 대한 네. 영상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사실 뜻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저 하는 걸 보는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야 네. 돈은 어떡하냐 이걸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말은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냥 됐어요 이렇게. 예.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직 삼중직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배우자들이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말이 정말 한국교에서 쓰여지면 안 되지만 열정페이로 저희 감당하는 어떤 기본이 있고요.
2: 자진 열정페이. 네,
0: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1: 재능기부.
0: 재능기부 뭐
1: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네. 네. 정말 왜 내 재능을 자기들이 기부하라고 네. 그러는지 참.
0: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2: 네. 자진 자진.
0: 그 두 번째 파트가 저희가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있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 이 언어 할 사람이 뭐 딴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싶다가도 예. 없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번역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 번역까지는 아니야. 그러다가도 내가 아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은 있잖아요. 예. 그럼 번역까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번역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가 일이 예. 커지게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사실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을 해도 이게 회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성경 이야기는 또 좀 어렵잖아요.
0: 번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굉장히 어렵고 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0: 그럼요.
1: 이게 우리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2: 그렇죠.
1: 굉장히

0: 무심스러운 일이에요.
1: 그러니까 애들한테 쓰는 말과 어른한테 그렇죠. 쓰는 말 또 다르고요. 네.
0: 근데 제가 몇 개 보니까 프로 성우처럼 되게 네. 구현을 되게 잘하시던데요.
1: 네. 그러니까 언어별로 이게 다 스토리가 다 다른데요.
0: 네.
1: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0: 네, 네.
1: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태국에 녹음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딱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네. 어느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0: 네, 네.
1: 일단은 가게 됐고 뭐 그 돈도 제가 마련해서 가는 네. 거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일정을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예요. 그럼 아, 저녁부터는 내가 녹음하면 되겠다.
2: 네.
1: 그리고서는 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알아봤죠.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을 되게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시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찾아왔던 분이 있나 찾아봤더니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돼 선교사님 저희 태국 가요. 그랬더니 오늘이 진짜 오는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0: 네.
1: 왜, 왜요? 그랬더니 치앙라이라고 북쪽에 계시는 네. 분인데 자기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52편을 다 번역을 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0: 우와.
2: 언젠가 오실 줄
1: 언젠가
2: 알고
1: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감수도 좀 해줘요 그랬더니
0: 네.
1: 세 명한테 감수 끝냈어요 이러시는 네. 거예요.
2: 웬일이야.
1: 그래서 그럼 저 언제 방콕 가는데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콕으로 오신 거예요.
0: 와. 어머나.
1: 그래서 만나서 녹음하기로 됐고 녹음실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녹음실 같은 건 아니어도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아름아름으로 또 동남아에 또 이렇게 관계가 많이 있으신 마당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0: 네.
1: 방콕에 녹음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녹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녹음실을 담당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여쭤봤더니 아유, 얼마든지 오시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땅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그래서 녹음실이 해결됐어요.
0: 네.
1: 돈도 안 들고.
2: 네.
1: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가교 날짜를 잡고서는 제 마음 되게 편했던 게 이 정도면 구분능선 넘은 거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태국 가면 태국인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녹음할 네. 목소리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이제 썼어요. 태국에 언제 갑니다. 뭐 전 선교사님들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더빙할 목소리들이 있으면 좀 연결해 주십시오.
0: 네.
1: 보통 그렇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0: 네.
1: 이번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2: 네.
1: 여자들은 많이 오는데 성경은 주로 출연진이 남성들이 많아요.
0: 그렇지.
1: 남자 목소리가 뭐 사탄 같은 목소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같은 목소리도 있어요.
0: 어쨌든 뭐든 다 남자잖아요.
1: 네. 뭐 다양한 목소리. 애들 앤데 남자 목소리도 필요해요.
0: 그렇지.
1: 남자 목소리가 아니 필요한데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0: 네.
1: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스튜디오를 이제 빌려주신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도 중부 선교사회 몇백 명 들어와 있는 카톡창에다 올린 거예요.
0: 네네.
1: 몇백 명이 있는데 올렸는데 딱 한 분이 연락 오셨고 그것도 모르는 분이 그분이 연결한 분도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2: 네.
1: 근데 와가지고 이분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와서 한다니까 저희도 좀 걱정되잖아요. 현장에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태국 분이 막 얼굴이 막 은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날을 기다렸다고. 이분은 또 왜 기다리냐 이거죠.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성우셨어요.
2: 어머.
1: 아버지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냥 자기도 녹음을 했었대. 뭘 했는데 그랬더니 니모를 찾아서의 태국판 니모 목소리
0: 하셨던 분이.
1: 네, 근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2: 어머.
1: 그리고
0: 디즈니
1: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찰리였고요.
0: 와, 어머나, 어머나.
1: 디즈니의 거의 어린이 목소리를 전담하셨던 프로 중에 프로인 거예요.
3: 태국 디즈니의 태국 디즈니.
1: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퀄리티를 맞추려고 뭐 사람을 뭐 뽑고 이게 아니라
0: 네네.
1: 그렇게 뽑혀 와요.
0: 어머나.
1: 그 보더니 이제 아 이게 남자 목소리가 많이 필요해 그랬더니 친구들을 또 다 불러오는 거예요. 누구 다 덤벼 교회 친구도 다 데리고.
0: 와.
1: 이분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자기가 아, 하나님 이 목소리와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오늘이 그날이라고.
2: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1: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2: 진짜.
1: 3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3일 동안 52편 녹음을 다 끝냈어요.
0: 다 했어요?
1: 네. 지지난주 끝났고 어제 1편 제가 녹음 번역 다 한 거 현지에 검수 받아서 네. 어제 첫 편 올렸어요. 이제 올해 중으로 아마 빠르면 올해 중으로 52편 다 편집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태국어로 1년 커리큘럼이 다 나오는 거죠. 영상 커리큘럼이.
0: 아니 국내용은 그냥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국어.
1: 한국어는 뭐 저희가 주로 나왔고요.
0: 아 여기 우리 개그맨들이 아, 네. 연기를 잘하잖아요. 크리스천 개그맨들
1: 하는데 싫어하시는 거 재능 기부를 요청하게 될까 봐 제가.
0: 아니 재능 기부하죠. 아 기부하죠.
2: 저희도 자진.
0: 네. 자진하죠. 이건 왜냐면 저는
1: 방송으로 나오는 거죠.
0: 이게 뭐냐면 우러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1: 네.
0: 제가 얘기하는 건
1: 네.
0: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재능 기부하십시오라고 네. 하는 건 전제 저거 네. 거부하지만 네. 본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 응답을 안 하신 거.
3: 아니 진짜 필요로 하신다면
0: 내 줄게.
1: 남하는 게 아니라고 방금
0: 여기를 숨겨 아니라 뭐 소, 그럼요, 많잖아요. 네.
4: 저희 주변에 많죠.
0: 여기 개콘에 나온 개그맨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0: 이걸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거
1: 거기 캐릭터가 엄청
2: 많죠.
1: 엄청 많잖아요. 뭐
0: 개그맨들이 하셔야 되는 남은 악역들이 많습니다.
1: 아니 악역보다 좋은 역할도
0: 좋은 역할도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아니 모든 역할이 다 가능하니까.
3: 오셨을 때 중에 눈빛이 가장 네. 네.
0: 제 얘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이게 우리 정봉균 형제에게 제가 임무를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 싫은 사람은 나한테 따로 이름을 적어. 싫다. 누구누구가 바쁘답니다. 그걸 따로 적어줘. 내가 아주 그냥
3: 입금은 주집사님께서 해주신답니다라고.
1: 줄게요. 네. 네.
2: 헛소문이지만.
1: 네, 일단 뵙는 거야. 네. 일단 뵙고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3: 네, 채워주십니다. 아, 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주변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네. 아, 되게 많이 좋아할 거예요.
1: 네. 감사하죠.
3: 되게
1: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에서 바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2: 맞아, 네.
1: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네. 10의 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늘 그렇게 얘기하고
2: 맞아.
1: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네. 뭐 돈으로도 11조를 하지만 네. 재능의 10분의 1의 아, 시간을 하나님을 바친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 저도 뭐 한 있으면 뭐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있으면 뭐 지나가다
2: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1: 뭐 필요하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0: 네, 너무 네. 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0: 네. 뭐 제가 뭐 좀 뭐 카메라라도 뭐 들어드릴까 뭐 진짜 이건 뭐 저를 위한 자리네요. 아멘.
3: 네. 이제 끝나고 갈 때 제 번호.
0: 네, 번호.
1: 네, 여기서 저도 연락 좀 드릴 테니까 네, 네, 네.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2: 네.
1: 아니, 나는 실질적인 게 중요해. 네.
3: 그럼요.
1: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아, 하시는 사역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0: 아.
1: 뭔 얘기야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2: 아, 너무 좋다.
0: 토크가 정말 좋은데요.
2: 네. 네.
1: 근데 그 제 영상을 네, 보니까 네. 너무 섬세한 배려라고 제가 느꼈던 것이 네. 등장인물들의 네. 이 피부톤이 다르더라고요.
0: 아, 그거 발견하셨군요.
1: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0: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라고 하는데
1: 네.
0: 왜냐면 이게 아프리카 친구들은 네. 너무 하나님이든 성경 인물들 너무 하얀 거예요.
1: 그래.
0: 한국 사람만 그렸어도 그렇거든요.
1: 그래 맞아요.
0: 그것도 이제 동남아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 피부는 돼야지 하나님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톤을 그나마 저희는 그래도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 네네.
0: 어떤 한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뭐 미술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1: 네네.
0: 본인이 미술 전공했다 보니까 아, 교회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셨대요.
1: 예, 예, 맞아요.
0: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를 52개로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가리키려고 학원에서
1: 네.
0: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그릴 사파가 52명을 자기가 계약을 했어요. 뽑아서 계약을 하고 선발을 한 다음에 신앙 고백문 다 써.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뭐죠 저작권 포기 각서를 다 썼어요.
1: 예.
0: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막 그리고
1: 중요한
0: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시고 A3로 한 이야기당 한 7컷 8컷 되는 거를 A3로 손그림으로 다 그리신 거예요. 그걸 갖고 계시면서 이걸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잘 쓰는 방법이 뭘까?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영상으로 예. 만들면 좋을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셨었나 봐요. 여러 팀들을 물색하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1: 예.
0: 저희 하는 걸 보더니 지질이 공상이기는 한데 꿈은 크고 하는 건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홀라당 저희를 주셨어요.
1: 목사님
0: 다 쓰세요. 수천만 원 할 거예요 아마.
1: 예.
0: 저희는 그걸 다 이제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빙을 입혀서 영상을 만든 거죠.
1: 네.
0: 그게 하나 만들어지고 나니까 전 세계 언어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생긴 거고요. 언어만 바꾸니까 각 나라 언어로 다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부톤이 다양하니까 그래도 나랑 피부색 비슷한 사람 저기 있어. 뭐 좀 거묵튀튀한 사람도 있고 허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 예수님에 대한 고정된 어떤 색깔을 주는 게 아니라
1: 네.
0: 다양한 나도 저 제자일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성경 인물처럼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얻어 걸린 건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그러니까요.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 예. 네, 네.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만들게 되면 이제 어린이들이 보면
0: 네,
1: 네. 아무래도 영향이
0: 엄청나죠. 엄청나죠.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조회수가 터지는 데가
1: 네.
0: 필리핀이에요.
1: 아, 그래요?
0: 필리핀이 따갈로그어를 쓰거든요.
1: 네, 네.
0: 그 따갈로그어를 만들어 놓고선 저희는 아직 네. 안내도 안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갑자기 몇만 회씩 튀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동네마다 그 뭐죠 이렇게 지진이나
1: 네네.
0: 뭐 이렇게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대피하는 곳이 있어요. 마을마다 네. 크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진이 나거나 무슨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애들이 거기다 몰아놓는데요. 어른들은 뭐 복구하러도 가고 네. 뭐 막으러 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네. 애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맡은 네. 거예요. 거기 뭐 음식도 주고 애들 뭐 챙겨주고 그럴 때 영상을 들었대요. 저희 영상을. 52편이 처음부터 쭉 가면 성경에 한번 쭉 읽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앉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나오는 거예요.
1: 중요하네.
2: 너무 좋다.
0: 애들이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몇 회를 보고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엄마 나 저거 어디서 봐? 그 엄마들이 그게

0: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연결해 주다가 이렇게 터진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참. 알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저희가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세미나도 필요하니까 해드리고 교회들이 쓸 수 있게끔 세팅도 해드리곤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2: 참. 네. 마지막으로 네. 신원대원 간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네. 너 이런 약속 지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네. 충동적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0: 뭐 최선을 다했느냐는 말에 어떻게 감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네네. 제가 그 질문 보고 듣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넌 뭘 하나 하면 좀 끈질기게 좀 해라. 네. 끝까지 좀 해라. 뭘 해도 이렇게 오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2: 네.
0: 요즘 이제 친구 전도사 목사들 만나면 뭘 하나 끝까지 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기동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도 어린 사역하려고 안 하거든요.
2: 네네네. 네.
0: 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네. 담임 목회하려고 하고 근데 여전히 애들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됐네. 그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어떤 사건을 겪게 하세요. 감동을 주시고요.
2: 예.
0: 그러다가 또 선교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 아버지 꼭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길 가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매주 보는 거예요. 저는 만나고 예. 연락하고 하루에도 몇 분 연락하다 보면 그분들 앞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제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모르겠는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버님 만나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3: 하나님 배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0: 해보겠습니다.
2: 네. 네. 너무 훌륭한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기분 좋았고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0: 감사합니다.
2: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0: 네, 큰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잘 나오셨죠?
0: 네, 아주 많은 걸 얻어갑니다.
2: 진짜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아,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맺힌 여러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따먹게 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보통 세상과는 다르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당연히 저작권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예, 예.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네, 네.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네. 무료로 이것들을 배포하기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현장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데 네, 네.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유.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돕는 손길들 계속해서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0: 더해질
4: 같이 기도도 하고 네, 저도 네, 이제 네. 열심을 다해서 그래요. 뵙겠습니다. 네, 너무 응원합니다. 목사님.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범규 형제예요. 이제 개그맨들을 대표해서
0: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5: 저는 사실 요즘 아이들 교회 잘 안 가요.
0: 네,
5: 아, 재미없어서.
0: 맞아요. 맞아요.
5: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참 교회는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무너지면 진짜 무너지거든요.
0: 그럼요.
5: 근데 네. 한국 교회를 떠나서 진짜 세계 아이들을 진짜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둥 역할을 우리 기둥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2: 아, 그러네요.
5: 지치지 않으시고 네. 좀 건강한 기둥으로 끝까지
2: 그래요.
5: 예, 함께 하시길 저희도 아유. 진짜 기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그래요, 그래요. 네.
0: 본명이죠? 기둥. 네, 기둥 본명입니다. 한글 이름이고.
2: 아, 그러게요. 네. 저 그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는 사람은 저 본 적이 없어요. 다 주변에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뭐 어린이 성경학교가 됐든 뭐 빵 준다고 해서 갔든 계란을 준다고 해서 갔든 한 번 이상은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0: 그쵸.
2: 근데 우리 자라면서 다 떠나죠. 교회를 다 떠나요. 중고등부에 떠나거나 성인이 됐어. 왜 우린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 다 뺏기고 있는가? 말씀한 대로 재미도 없고 세상은 계속 급변하는데 교회는 맞아요. 계속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올드하고
0: 네.
2: 여기가 주일학교인지 노인학교인지 구별이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0: 네.
2: 많은 생명들을 세상에 뺏기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근데 늘 소홀하게 어린이 예배 알아서 전도사가 잘 아이들 가르치고 있겠지. 우리 중고등부 알아서 잘 네. 목사님이 뭐 하고 있겠지라고 소홀했던 그 사각지대를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둥처럼 잘 섬기고 있어서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모든 컨텐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고. 힘을 다해야 되겠다.

0: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1: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2: CBS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스트라이크를 당할 때마다 나는 다음번 홈런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브 루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성공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본교회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연중 18주일의 말씀 중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느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느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치르셨던 첫 번째 시험이 빵을 돌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성찬회를 통해 매주일 확인하고

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둔 귀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쉼 없는 환대의 물결 안에서 거룩해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가난한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성공회였습니다.
1: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상황은 4장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백하고 행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저 맥없이 그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밀밭에서, 산골짜기에 있는 밀밭에서 밀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뭘 하다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뭐 하더니? 기뻐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는 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벳셈에서 골짜기에 밀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하다가 문득 눈을 들었는데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그 고통의 지속, 자녀를 위해

자녀들이 기도했는데 전혀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막막함, 건강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건강의 회복이 보이지 않을 때, 의사는 여전히 사형 선고인 듯한 냉혹한 말을 선고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 밀밭에서 밀을 베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궤, 축복의 수레는 오고 있음을 본문은 한 편의 영화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뭐를 들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절망스러운 현장만 보고 탄식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나는 크리스천이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내가 기다린 것 이상으로 온전한 것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골짜기 밀밭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서 4천 명의 군사가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젊은 두 목회자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말합니다.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던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나왔더니 교회 목사님도 죽고 젊은 부목사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디에 가서 기도를 요청할 데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라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상황에서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이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입니다. 그리고 6장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는데 7개월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7개월 동안이나 침묵하시고 빼앗긴 채로 가만히 계신가요? 침묵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밀밭에 가서 그저 밀이나 주워다가 까불어서 먹고 있는 염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줄 알았던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 신전에다 둡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보실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아, 이 법궤 이것만 뺏어오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구나.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는 이 하도록 변화된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지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닦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정지작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끝난 듯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 삶은 회복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이라면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로 정지작업을, 회복을 위한 정지작업, 토목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지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의 마음,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정지작업하고 있는 중이니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너를 향하여 오고 있는 수레를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장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겨요. 정지작업, 하나님의 정지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법궤를 빼앗아 오긴 왔는데 이거 있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묘수를 하나 냅니다. 안 돌려보내도 될 명분 하나를 만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소를 하나 선발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처음 출산해본 송아지를 막 낳은, 아직 송아지 젖도 떼지 아니한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가 가다가 안 메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봐 안 돌려보내도 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갓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소가 본능적으로 강아지든 송아지든 새끼에 대한 애착은 있잖아요. 휙 돌아서서 새끼에게로 가면 그 봐, 안 돌려보내도 되는 거잖아 라는 그런 요량으로 이런 묘수를 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한테, 이제 막 송아지 나와서 젖 먹이고 있는 암소한테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얹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모습이 기록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뭐하고? 울어요. 엄매 엄매 울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뭐했어요? 왜 따라가요? 울기만 해라,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가져오겠다는 욕심으로 끝까지 따라오는데 울면서도 끝까지 암소가 법궤를 짓고 벳세메스로 옵니다. 동물의 본능은 송아지가 울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포기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눈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도 눈물은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아닙니다. 울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

아파도 예배자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길, 왜입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늙어서 언젠가는 사고로 병들어 늙어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눈물로 끝납니다.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혹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교회는 울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울면서도 암소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아파도 사명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빼앗겼던 법궤가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게 만드십니다. 이 벳세메스를 향해 오는 암소의 수레가 하필 왜 벳세메스로 곧장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울면 돌아갈 만한데 묵묵히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 벳세메스 지방에 있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유다 지파는 그 벳세메스 그 골짜기를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셔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재정이나 신앙이나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만으로는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공동체에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삶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면 질서를 이탈해서 나 혼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혼자 갔던 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부모에게 상의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부모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녀는 아주 일류대학을 나왔어요. 자녀는 똑똑한 큰 사업가예요. 그래도 한 번 사업도 해본 적이 없는 부모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하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상의하면 그가 너에게 지혜를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난파선,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이탈할 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면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법궤는 빼앗겼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표현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어떤 현장에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후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섬기고 떠나가는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여기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일할 수 있다.

0: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예요. 아멘.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뭐라? 분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 벳샘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땀 흘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궤를 빼앗긴 벳샘에서 사람들이 끝났다 그리고 소주나 두 병 까고 원망이나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축복의 응답의 수레바퀴는 다시 질서를 찾고 질서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섬길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울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블레셋 인간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멀리 있어서 우리 육신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회복의 수레바퀴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수레바퀴가 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레가 벳샘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 끌고 온 암소들에게 고맙다고 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을 싣고 온 법궤는 장작이 됩니다. 끌고 온 암소는 제물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서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은혜 충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했는데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법궤를 경히 대합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20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샘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됨의 은혜를 덧입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거룩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6장 20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헌금 많이 한 것 힘입어? 남보다 바르게 산 것 힘입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배당에 담대히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공의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오늘 우리를 신앙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곡부터 라이브 워십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많은 물소리 워십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첫 곡 전해드렸어요. 주말과 주일에는 1부 이삭 줍기,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런 라이브 워십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1부에서 지난 주중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이삭 줍기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주님 안에서 범키가 부른 나의 안에 거하라 두 곡 이어봤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볼게요. 2407님께서 행복한 밤이라고 하셨어요. 보령 수양관에서 여선교회 임원들 9명이 함께 하시면서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섬김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또 0491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 써주시며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시고 또 손주도 보러 가야 되고 쉴 틈이 없네요. 오늘도 듣다 잠들지 몰라도 뜨개질 완성하느라 방송에 더 집중하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파이팅 외쳐드립니다. 유동효의 음성으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또 스티븐님께서 신청하신 조유진의 푯대를 향하여 바쁜 일상 속 달달한 찬양으로 늘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도 1713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전교인 수련회 잘 다녀오셨나요? 자, 신청하신 곡 유턴의 찬양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죽으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조유진의 찬양으로 표태를 향하여 함께 하셨고요. 왠지 들으면 눈물 좀 울컥해지는 그런 찬양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동효의 음성으로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신청곡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이 곡을 기억하시고 써주신 분이 계시는군요. 불안이라는 곡인데요. 지난번에 CCM 공부방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잼파오님께서 청지기 위드 권성근 강인선의 불안 써주신 곡 오늘 이삭줍기로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3289님께서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경주 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 청도 느티골 펜션으로 다녀오셨다는 사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워시베이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도 준비했어요. 요즘 청년부 또 여름성경학교 등등등 여름 교회 행사 많이 써주고 계신데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도 많이 남겨주세요. 주일에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찬양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오늘은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 함께한 불안 찬양 이삭줍기로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남설악 금강 초롱님께서 친구의 고백도 들려주세요 하셔서 다이가요나단 라이브 앨범 중에 친구의 고백 접속곡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또 워십 앤 프레이즈로 라이브 워십으로 쭉 이어서 함께 할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토요일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지는 이 시간. 오늘도 무더운 날씨 견디느라 많이 애쓰셨을 텐데 그래서 고개도 흔들고 몸도 흔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면 이 시간이 정말 뜨거운 열기를 몰아낼 수 있는 더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어게인 1907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나는 주의 친구 라이브 워십으로 함께 보셨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브 워십의 찬양과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곡들 모두 누적 선곡이 70회를 넘어가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랑받는 워십곡들입니다. 두 곡 함께 보시죠.

아가파오 워십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하게 부르는 워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밤 창수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써주셨는데 오늘은 워십곡으로 찬미 워십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산 연무대에서 진짜 목노아 부른 곡이죠. 실로암 2598님께서 우리 군대 간 큰아드님 생각하시면서 곡을 써주셨는데 이 곡도 정말 워십곡으로 신나게 들으실 수 있는 버전이 있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피아워십의 실로암으로 오늘은 이어갈게요.

찬미워십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리고 피아워십 실로암에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늘기도 김진아 님께서 듣고파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몽이 님께서요. 어제 새벽 4-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침까지 많이 피곤했습니다. 조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카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너무 예뻐서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조카 바보 다 좋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조주홍님 신청곡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전해드릴게요.

조주홍님께서 신청하신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회에 이어서 임동준님께서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흠향 신청하신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엘리베이션 워십의 Do It Again 역시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0: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고성 최북단 화진포에 화진포의 성이라 불리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옥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진포 호수, 호수 둘레에 빼곡한 금강송, 하늘과 맞닿은 새파란 해변까지 더해져서 눈을 뗄 수 없다고 해요. 이 화진포의 성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도입했던 셔우드홀 선교사가 머물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얘기를 들으니까 가보고 싶다 싶으시죠? 저도 이번에 잠깐이라도 강원도 가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은 이 여름 가기 전에 가봐야지 생각하시는 곳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유, 이렇게 더운데 어디를 다녀? 그냥 회사가 제일 시원하지 싶다가도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셨다, 가신다 하면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랄까? 여행 중이신 분들 두고두고 추억책에서 꺼낼 수 있는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시고요. 혹시라도 떠나지 못한 분들 저와 함께 찬양으로 여행길, 예, 함께 떠나보죠. 오늘 첫 곡, 그래서 가볍게 여행하기 들려드렸습니다. 한홍재 목사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파도를 넘어 찐남매 워십 앨범에서 고른 곡이에요. 미리암님의 신청곡입니다.

가보진 못해도 상상만 할게 하신 명가님의 신청곡 바다로 가자 위러브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은희의 바다의 퐁당. 예, 지금 수영하고 계신지요. 그 전에 찐남 멤버십 앨범에서 파도를 넘어까지 함께했습니다. 만나와 십 그리고 유은성이 함께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곡 해도 농장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조수아가 불렀고요. 그 전에 유은성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하셨거든요. 한스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아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 8월의 뜨거움 같이 우리 마음도 첫사랑 때처럼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번번이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꼭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신청하신 곡 이태규가 부릅니다.

위드가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그 전에 이태규 주님 앞에 들었고요. 배지환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곡은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배지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세상에서 피하여 날마다 개인적인 장소를 찾으십시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은밀한 장소에 머무십시오. 거기서 세상의 불쾌한 잡음들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는 안 듣겠다고 결심하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말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쓸데없이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몇 가지 일로 국한시키십시오. 매 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을 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중요한 것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 집중력을 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 가운데서 영적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라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최원순이 불렀습니다. 이어서 겸손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러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담비가 부른 세상이 바라는 교회였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천관웅 목사입니다.

그 술관 원장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셉의 사정과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약속은 잊혀졌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9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살아갈 힘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힘겨웠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삶이 곤고하여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이 혼란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면서 예배에 소홀해진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게 하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 앞에서 머뭇거리는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돌이켜 주소서. 우리 모두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소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아픔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9일 주일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류영진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브라운 월십이 전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어서 김인수가 부릅니다. 찬송가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4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4편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낭독 시편 5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라이트업이 전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최유정이 부르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변상미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17.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성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전을 마주대하여 그 맞은편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 성전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두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있는 것 같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두 형제죠.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요한 사역 때문에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했었던 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물었냐.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심판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성전이 무너진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의 시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막 유튜브나 뭐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막 예언하고 뭐 날짜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도 심취하거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나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미혹이 있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미혹하죠. 말세에 일어난 당연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가장 먼저 경계가 될 것은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거짓 재림 예수들과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는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합니다. 때와 시간을 얘기해요. 언제 이게 끝난다. 근데 절대로 책임은 지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와 시간 말하면 그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고 내가 그 때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로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무에 걸려있는 것을 얘기해요. 미혹당하는 자가 올무에 걸리기도 하지만 미혹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기 위해서 미끼를 내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선하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덥석 그 미끼를 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혹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주의하라.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본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혼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적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진짜 아는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흔들리고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화려한 성전과 같고, 마치 이 혼란한 때 오직 그 때와 그 세대를 읽으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겉핥기식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더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균형 있는 건 무엇이죠?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본 교회, 여러분 성기는 각자의 자리에 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혹하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늘 말하는 것처럼 미혹해 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에 분투하시며 열심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이 전합니다.

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민호기가 부르는 예수 나영환의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야기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올 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배고픈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안 된다고 했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다 머리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병이어의 이 메시지가 이것뿐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딱 9개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구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이 예수님이 무언가를 듣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단락에 보면 14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참수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이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이어붙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잠깐 이 헤롯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화려한 궁전에 손님들이 비스듬히 다 기어서 먹고 마십니다. 잔은 끊임없이 채워주고 그리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멋지게 춤을 춥니다. 누구인가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14장 7절부터 보면 흥이 오른 헤롯이 손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헤로디아 딸에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잔치상 위에 소반 하나가 올라오게 되죠. 그 소반에 무엇이 있었나요? 거기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궁궐 식탁에서 사람의 생명이 음식처럼 그냥 소비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복음서는 우리를 곧장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데려갑니다. 이 빈들에는 연회장도, 그릇도, 춤추는 무희도, 음악도, 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곳에서 5,000명이 먹고 12 광줄이나 또 음식이 남게 됩니다. 복음서는 14장에서 바로 이 두 장면을 헤롯 궁전과 그리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식탁이 정말 풍성할까라고 말입니다. 넘치도록 차렸는데 사람의 생명을 유흥거리로 삼는 식탁이 있고 또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을 살리고 배불리는 식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들려주는 두 개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배경이 되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어있는 들판이라고 하는 뜻의 빈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세기입니다. 1세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던 땅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죠. 이것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헤롯은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풍광 좋은 곳에 도시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도시를 세우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만큼 못살게 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시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부와 농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할까요? 뭐 뻔히 세금이겠죠. 그래서 각종 세금을 붙여서 어부는 조업 허가를 받아야 됐고 잡은 물고기의 세를 물고 또 시장 가는 길에 통행세를 매기고 이것저것 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의 경우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약 70%까지 세로 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면 빚을 지었고 빚을 못 갚으면 조상 대대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바로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품꾼으로 전락을 하고 품을 못 판 날에는 그날 굶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면서 이곳저곳에서
들고 있는 그 주제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 갈릴리는 가난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뼈아픈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을 하게 됩니다. 뭐 레위 지파는 거기서 제외가 되지만 땅을 나눠주면서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도 역시 모든 열한 지파가 함께 나누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50년에 한 번씩 무엇을 만들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빚을 탕감을 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고 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매 해마다가 추수를 할 적에 밭을 통째로 다 추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퉁이는 남겨두고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나그네든 심지어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마련을 하라고 아예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박아놓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작동했다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가난해지고 빈들로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고발이 바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죠. 종교지도들도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려한 껍데기를 갖고는 있지만 그 속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4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헤롯의 궁전과 빈들을 함께 놓아놓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들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소풍 나온 게 아니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어도 저녁거리가 없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서 굶은 게 아니라 이미 굶고 있었던 사람들이 빈들까지 걸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특이하게 읽히는 하나의 단어가 또 보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마태가 이 빈들 한가운데 무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디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황량하다고,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목자가 양을 눕히던 푸른 초장처럼 그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읽힙니다. 15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15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주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우리 이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읽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믿음 없는 제자들의 불평 정도로 읽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야말로 대단히 합리적인 말 아닌가요?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는 것이니 오늘 사실 이 글은 이 제자들이 내놓는 이 해법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적에 가장 먼저 우리가 내놓는 그 해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또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해산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합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 맡기자. 세상이 잘 안 돌아가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은 조화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개입하거나 뭐 규제하지 않아도

다 잘 알아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배고픈 사람들을 흩어보내면 그 배고픔이 우리의 시야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라진 것뿐이지 그 배고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파는 상점도 없습니다. 마을까지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사실관계로만 따져보면 제자들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지만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제자들이 돌려보내자고 하는 말에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또 반응을 해요.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속뜻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요거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지도 않고 나무라지지도 않으면서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18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작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와 기적이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원래 거기 나올 적에 각자 다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다 도시락 꺼내서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아이의 헌신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 라고도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뭐 다 좋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 앞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3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들으신 소식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소식이 바로 앞단락에 있는 세례요한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세례요한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외치던 하나님 나라의 동지입니다. 게다가 친척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방금 그 소식을 들었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14장 앞으로 1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3장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주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빈들로 가신 이유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기적을 행사하고 그러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빈들에 가서 이 무너진 가슴을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그 한가운데 앉아있고 싶은 생각은 아니셨을까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냈고 의지하던 친척이자 동지가 그렇게 죽었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분 앞에 사람들이 그 속도 모르고 몰려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의 능력 과시 또는 굉장한 신비한 기적 정도로 읽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은 5,000명을 먹이셨구나라고 하는 숫자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힘이 넘쳐 흐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슬픔으로 바닥난 사람이 그 바닥에서 차려낸 밥상 이야기,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러니 정작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5,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텅 빈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부흥과 성장의 증거로 즐겨 기쁘게 사용하지만 그러는 동안 고향에서 쫓겨난 예수님의 마음, 동지였던 요한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예수님의 슬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함께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행동이 네 개의 동사로 계속 이어져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 감사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성찬 때 듣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다시 이 구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가장 초라한 것이라도 내 손안에 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슬픔 가운데서 보여주신 당신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늘 없다, 결핍을 이유로 손에 움켜쥐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손 위에 올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앙은 결국 움켜진 손을 펴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손을 펴고 나누면은 내 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서는 바로 그때부터, 펴고 나누는 순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둔 그 열두 광주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바로 결핍과 부족을 셈하던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넉넉함을 세는 자리로 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것, 결핍을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풍족을 함께 찬양하던 그 자리, 그 사이에 일어난 일 무엇인가요? 그거는 슬픔 가운데서라도 내어놓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 나눈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들려주는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슬쩍 한마디를 더 붙여놓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당시 셈법으로 따지면 여자와 아이는 애초에 사람을 세는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이 세계는 힘없는 사람은 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서는 빠짐없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를 늘 훌쩍 뛰어넘습니다. 남녀노소, 국가와 인종, 문화, 빈부귀천, 교회로 치면은 세례받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 중에 원래 교인과 새신자를 가르고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따지곤 합니다. 모든 형식과 절차, 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랑과 배려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그릇도 때깔 좋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빈들에서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관심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먹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 본문과 이어지는 2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결국 주님도 무리들을 다 보내세요. 여기서 보낸다고 하는 말이 앞서 15절에서 제자들이 썼던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 해산시킵니다. 모였던 사람들 다 해산시키는데 같은 해산이지만 전혀 다른 해산이 됩니다. 제자들은 굶긴 채 해산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먹여서 해산시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집니다. 각자의 자리로. 다만 우리는 먹고 흩어집니다. 그렇죠? 어디서 먹어요? 말씀으로 먹고 성찬으로 먹고 그리고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각자의 자리로 해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누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집니다. 예수님께서 흩어보내듯이.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빈들과 같은 곳 아닐까요? 마실 게 우리는 이 자리에 무슨 소풍 오듯이 마시려고 오듯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간절한 배고픔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귀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손과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듭니다. 성찬 받을 때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나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리고 입으로 먹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는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적에 파송의 찬송을 부르면서 저 문을 나설 적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 귀로 이제 일주일간을 살아갈 텐데 내 귀로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 가운데서 주님의 성찬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는데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보았다는 이 눈으로 우리는 이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성찬을 받을 때 이 손으로 내 손 위에 주님의 몸을 받아들었는데 이 손으로 월요일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하는 이 입으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고 말씀을 들은 내 몸과 영혼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성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손과 귀, 눈과 입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군가를 위한 식탁이 되기를, 그래야 우리가 앉은 이 작은 일상들이, 살아가는 일상들이 헤롯의 궁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

0: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운전하고 계단 오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 그런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죠.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지겨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고 매일 오르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게 되고 늘 함께 식사하던 가족이 병상에 눕게 되고 매일 통화하던 누군가와 더 이상은 통화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하는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평범한 하루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로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를 붙들고 그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식사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갈 때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방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초대까지 준비해 놓고 아무 때나 와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였죠. 그래서 이 섬김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던 것을 보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줍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이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추수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게 되었고 급히 어머니에게 보냈지만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그 아이를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한 방에 침상에 눕혀두고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간청하게 되고 여인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엘리사. 그 엘리사는 먼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되고 그 여인을 뒤따라서 그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홀로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이가 눈을 뜨고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날 아침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이죠. 여러분, 아이가 고통 가운데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도 또 그 수넴 여인도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이후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놨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랑해도 간절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가 있죠. 자기 어디 아픈지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 때에는 그 아이의 아픈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쓰럽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도 내가 대신 아프고 아이가 안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무능하구나. 우리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알아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내가 조금만 할 수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모른다는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이가 밭에 쓰러진 것도 아셨고, 어머니 무릎에서 숨을 거둔 것도 알고 계셨고, 수넴 여인이 아이를 다락방 침상에 누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도 알고 계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은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인간에게는 숨겨진 일이 하나님께는 드러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여러분,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나서 수넴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되죠.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에 일어난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정답인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위기의 믿음과 평소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 갑자기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가 평소에 얼마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대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붙들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가 어느 때든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를 위한 방도 준비했죠. 그런데 그녀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야, 내가 엘리사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지,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니 엘리사도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도우니 내가 만약에 왕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의 요구에도 수넴 여인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어떠한 대가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고 드러냈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런데 이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친밀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주고 정말 10년, 20년 사귄 것처럼 갑자기 그런 친밀함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쌓이고 같이 함께하는 추억이 쌓이고 같이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일 때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신뢰도 쌓이고 때로는 사랑도 쌓이고 그런 신뢰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은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러한 평소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평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즉, 내가 평소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위기의 순간 무엇을 붙들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죠. 평소에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게 돼요?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두고 곧바로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그 침상에 위기의 순간 그 아이를 그곳에 눕혀두는 그런 맡기는 자리가 되었고, 평소에 쌓아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의 순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친밀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밀함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범한 날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되고, 평범한 순간 읽었던 그 말씀의 한 구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게 되고, 아무 일 없던 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주일, 정말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 쌓아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친밀함을 통하여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위기의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믿음은 친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넴 여인이 30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가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나는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들고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어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오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위기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친밀함이 위기를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반복되고 때로는 지겨운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조금씩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0: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우리는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무지하고 사망 앞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 문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뭐 어디를 이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 되죠. 사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부모 손만 잡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아이들이 부모 손을 놓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닐 때.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곳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부모도 아이도 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내가 그분 손 붙들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위기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소의 친밀함이 위기를 이길 믿음을 만든다. 이 믿음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행위가 앞서게 되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첫째도 믿음의 역사, 둘째도 믿음의 역사, 마지막도 믿음의 역사, 구원은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고, 85세에 이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 해서 집에 있는 그 종의 아들을 삼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자녀가 나오게 해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 그 말씀 그냥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85세인데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제 집사람은 75세인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같은 믿음이지 절대 긍정의 믿음,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3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분명히 복을 주셨음에도 본인이 복받을 준비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남 얘기하고 자꾸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여긴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늘 어둡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 갖고 또 불평하게 되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약해요.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불평하고 있어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어느 부분이 화내고 있어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말아야지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분내는 것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그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로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 바로는 이 결정적인 대목을 설명한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 우리 역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은 가치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해요? 선물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절대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감사의 손이 사라져버려갖고 뒤로 뒤집고, 아유,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러면. 여러분, 겸손히, 네, 아멘 받겠나이다. 그 주님의 축복을 탁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32,500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죄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 축복. 성경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 주신다 그럴 때 뒷짐 싹 쳐. 싫어요. 싫어 이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복을 받느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온 천지는 변해도 일점이라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기를 믿음을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은 복덩어리가 되는 복이에요. 내가 가는 것마다 복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복이 임하고 내가 가는 것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절망에 처한 것이 희망이 넘쳐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여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절대긍정 절대감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 한은 절대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뭐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 뭐 미사일을 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스스로 망할 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와르르 무너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신적인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 정신적으로 그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감사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며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20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진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절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손을 따고 얹고 난 죄 없습니다 하고 손 들어볼 때 손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손을 든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손들겠죠.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아주 웃기는 선생님 계셨는데 자기가 대통령 나오면 두 표가 나온대요. 자기가 찍는 표하고 미친 사람이 찍는 표하고 두 표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대통령이 안 나온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CCC 창설자인 대학생의 창설인 김주건 목사님 말대로 대학생이 마음이 자꾸 음란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야 바로 살아봐야겠다고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네 번이나 깎았는데 음란이 자꾸 나가고 평생 머리만 깎다 말게 되고 간도되는 거예요. 밤낮 머리 빡빡 밀어봐야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못 이깁니다. 젊은 혈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간에 그러한 성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지 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쬐만한 죄의 모습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죄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7년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 되는 해예요.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캐톨릭이 잘못된 걸 쫙 써가지고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예식이 있어가지고 그 예식을 지키려고 얼마나 저들이 노력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려고 또 속죄 헌금을 갖다 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이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카톨릭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가는 데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로 걸 해야지 믿음의 그 조건으로 걸 하면 늘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도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율법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 은혜로 행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은 제시해도 문제 해결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안 달라져서 욕을 먹는 거예요. 화를 내던 사람이 계속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귀한 구원을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행함도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격이 여유 있어지고 화를 10번 내는 사람이 9번 내고 9번 내면 8번 내고 8번 내면 7번 내고 7번 내면 6번 내고 나중에는 언제 화를 내는지 모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 다가온 질병, 죄로 인해 다가온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함께 14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복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두 가지 선물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선물이 임하고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너는 복덩어리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덩어리를 내가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복을 자꾸 쏟아요. 불평에서 쏟고요, 원망에서 쏟고요, 남을 미워해서 쏟고요, 시험에 들어서 쏟고요, 자꾸 쏟아요. 옛날에 그 물이기 할 때 물을 양쪽 양동에다 쥐고 뒤뚱뒤뚱뚱 하면서 물을 길어갖고 오는데 넘어지면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심조심 뒤뚱뒤뚱 오는데,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뒤뚱뒤뚱 잘 짊어지고 가는데

불평을 하면 내가 꼬꾸러지니까 물통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불평해서 주저앉고 원망해서 주저앉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함으로 주저앉음으로써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그 물동이를 잘 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온 집안에서 물을 잘 먹고 그로 필요한 것을 할 텐데 그냥 뒤뚱뒤뚱 하다가 불평하는 것을 뒤뚱 쏟아드리고 워막 쭉 쏟아드리고 그래서 축복을 쏟아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쪽감이 있다니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갖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입만 열면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상처를 주고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뭘 먹어도 다 얹어버려가지고 목에 다 걸려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병도 잘 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밤낮 여름에 내내 감기 달고 살고 온열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의 복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복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충만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장수하시고 자자손손 하늘에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늘 받은 복을 쏟아버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영석 박사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절 교정에 뛰어가는 한 학생을 불러세웠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예, 지금 강의실에 달려갑니다. 그저 김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뭘 하러 강의실에 달려가는가? 아, 뭘 하다니요? 수업하러 강의실에 가지요. 그래, 수업을 들어서 뭘 하려는가? 학점 따서 졸업해야지요. 졸업한 다음에는 졸업은 취직해야 되겠지요. 취직하고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결혼도 해야 되지요. 결혼 나서는 아이들 낳겠지요. 아이들 낳은 다음에는 그럼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하겠지요. 아이들 공부시킨 다음에는 그럼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겠죠. 늙으면 저도 언젠간 죽겠지요. 그러면 자네 지금 죽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먼. 어쩌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그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대 김병종 교수는 여러 해 전 국미일보에 랜디 알콘의 헤븐이라는 책을 읽고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 한 명당 120명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이런 낙관론은 마태복음 7장 14절을

말씀에 예수님 말씀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 천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저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기는 몹시 몸서리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거의 과학적인 이만큼 천국의 실제와 현존을, 반대로 지옥의 끔찍함을 구체적인 사료와 자료들을 제시하며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고인은 좋은 곳으로 갔고 우린 다시 만날 것이라는 덕담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사람들은 헤어진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서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장차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미덕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일은 매우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겠느냐고 파스칼은 묻습니다. 이건 말할 것 없이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내세관은 내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 가운데는 천국 신앙을 타계 신앙이라고 비하하지만, 세상을 당당하게 밝게 살지 못하는 것은 타계 신앙이 없기 때문으로서 천국을 믿으면 세상에도 보다 더 초연하고 진지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음 사실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은 비유로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도 비유라는 이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부자가 있어로 시작되고 나사로라는 실명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상의 이야기라기보다 이 땅과 또 천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지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실로서, 주님은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고, 그리고 사복음서 안엔 천국 혹은 하나의 나라가 80번 이상 언급될 만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낙원은 죽은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가는 곳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 머무는 곳을 이 낙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는 곳이란 22절 말씀, 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고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또 25절은 말씀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스울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인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음부에 처하게 되기에 음부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이며 악인들에 대한 형벌의 장소로, 또 음부와 지옥은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라고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음부와 낙원은 인간의 의식이 분명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으면 모든 끝장이라면서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도 없이 깊은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지옥에 대해서 별다른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 의식이 분명해서 고통도 기쁨도 똑똑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낙원과 음부는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해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기에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이 지옥에 갈 수가 없기에 지금 이 땅에서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첫째는 나누지 않은 죄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분명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했는데 그의 집 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헌데 투성이로 그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짙은 보랏빛을 내는 자주색으로 지중해 연안과 중동 지역에서는 임금이나 부유한 특권층만 입는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뿔고 등 조개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이 염료 1.4g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12,000개의 뿔고 등 조개가 필요했기에 값은 대단히 비쌌지만 이 염료는 인기가 좋아서 중국에까지 수출되었다고 하고 두루 지역에서 제작된 자주색 천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토록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도 대문 밖의 거지에게는 음식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돌아볼 충분한 재물이 있었고 또 그럴 기회도 있었으나 그 둘 사이엔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들고 대문을 넘어 나사로를 돕기를 거절한 그 보응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는 애절한 간청조차도 거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마음씨 나쁜 할머니는 생을 마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할머니의 삶을 지켜봤던 수호천사는 생전에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던져준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할머니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이 양파 한 뿌리를 주시며 이걸 잡고 올라올 수 있으면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양파 뿌리를 잡고 올라오자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니 할머니는 발길질하며 소리를 내지릅니다. 이 양파 뿌리는 나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자 할머니의 격한 발길질에 양파 뿌리는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함께하면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얻게 되지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둘째, 그는 일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벌려고 부정을 저질렀거나 가난이의 것을 약탈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그의 집 앞에 병들어 쭈그려 있는 나사로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무것도 안 한 죄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온 본문의 말씀. 그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길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짓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게 하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양 속담에 지옥에 이르는 길은 수많은 선한 뜻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만 그럴듯할 뿐 행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스의 대원들이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담임에 장사한 것뿐인데 왜 내가 잘못인가라고 항의를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 대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잃고 민족을 위해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니 그것이 큰 죄란 말이오 라고 그에게 그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다음 셋째, 흙에 아지 하지 않은 죄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호소합니다. 27절 28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흙에 하리이다. 사람들은 나사로는 가나안하에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가나안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음부에 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난을 의로 칭찬하지 않고 부를 죄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부자도 많고 이들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부자라 지옥에 간다는 것은 결코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 갔던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으로서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보면 지옥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뭐냐? 차차 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고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뇌일혈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돌아가셔서 그 당시는 옛날이라 냉동실이 없는 시체실에 두었는데 근데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라는 분이 자기 아내를 살려줬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엔 자식들이 교회 안 가면 부지깽이로 두들겨 패면서 깨워서 가라고 그 저희 자식들을 교회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갑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에게 좋은 곳에 기도원까지 지어주면서도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을 사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거지로서 세상에 고생을 했기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간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된 나사로란 이 이름의 히브리적인 이름은 엘르아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도움이 되셔서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혼이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은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을 믿은 나사로의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천국을 최고 가치로 알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금 믿음을 결단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전국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될 그 절대적인 가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얄팍한 꾀로 죽기 직전에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당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심장마비나 교통사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국이 최고 가치인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인 한동대학의 김교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건 타협권에 속하는 것인데 근데 또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에 기초하기에 자력권이 또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가 죄인이며 결국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보통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착하게 자란 청년들은 죄성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성을 인식할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부자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형제들을 회개하고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이 거절되었습니다.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전도는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하지 일단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고 나면 이건 결코 무슨 방법으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의 간증입니다. 제 남편은 어느 모로 보나 금그릇이었습니다. 의사라는 반듯한 직업에 바람도 안 피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데도 그런데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듭나고서 금그릇 남편이 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병원이 망하더라도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거둬가시더라도 제발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도무지 깨지지 않을 금그릇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쓰러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이 저주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몸을 밟고 지옥에 서게 하자. 그들이 사라져야 한다면 그 무릎을 붙잡은 우리 팔과 함께 사라지게 하자. 어느 누구도 경고 없이 또한 기도 없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셋째,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뵙도록 오늘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에 안주해서 아무 선행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아 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되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가 없다면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 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어차피 천당에 간다고 썩어질 육신만 위해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뵈어서야 되겠습니까?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인생은 날아가 버릴 세상의 거품을 위해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짧고 소중하며 고통스럽다. 또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는 어슬렁거리기에는 천국은 너무나 멋지고 지옥은 진정 끔찍하며 참으로 길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분명하고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경계
사이에서

0: 앙다리를 걸치는 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는 단호하게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잔칫날 받아놓은 것처럼 기뻐요 라고 말하기에 목사님 집안에 무슨 경사난 줄 알고 아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만져져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종양으로 판정났다는 것입니다. 연세도 있고 종양이 너무 커서 권사님은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졸업 학점 다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정말 저 이제 데려가시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권사님 뛸듯이 기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잔칫날 받아놓은 새색시처럼 기뻐요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게 되니 사랑하는 주님 계신 곳에 마음이 빼앗겨 심지어 그날을 사모하는 향수병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금생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로마 제국을 팔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은 을 뒤집어 풀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목표로 삼으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김현 시인의 고맙다 사랑 그립다 그대 한 대목에 나오는 직구입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난 뒤 인생 역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상, 무엇 하나 예전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나, 내 인생은 이제 완결판 블록버스터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우는 주를 만나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으면 천국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0: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나는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내 존재 전체가 지닌 깊은 신비가 가리키는 그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대가 나에게로 왔다. 나의 영혼은 가득 찼고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내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행복하다. 한 철학자의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가 26살이 되던 1839년 2월 2일자 일기의 일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평생의 일기를 썼는데 무려 7000페이지에 달하는 일기를 남겼고,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 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일기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다고 지금 적고 있죠. 그때 그는 레기네 올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행복하다, 사랑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1840년 9월 8일에 그 레기나와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청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레기네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 상태처럼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진짜 이상한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했고 행복했던 그가 1년도 되기 전에 그 이듬해 8월 11일에 본인이 먼저 파혼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싫어져서 파혼한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파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아내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파혼한 좀 이상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쇠렌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데 왜 파혼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을 지켜나갈 자신이 없는 불안 때문에 파혼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 실존을 불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때죠. 그의 심적인 불안은 가정형편에 기인한 탓이 큽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45세였는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에게 첫 번째 아내가 아니고 세 번째 아내였는데 본래 그 어머니의 신부는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그 하녀와 관계를 했고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인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으로 임신케 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나머지 우리 자녀들이 33세 이전에 다 죽을 거야 라는 불안감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왜 33세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살다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징벌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그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명만 남고 다 요절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두려움은 더 커진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평생에 있었던 죄책감과 불안이 그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키엘 케고르도 굉장히 삶의 불안을 느꼈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이 망가져 있을 때 이 여성을 만난 거죠. 그리고 뜨겁게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스스로 먼저 파혼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는 1844년에 쓴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간에게 있는 불안이 어디서 왔나를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부터 불안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놨으면 불안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을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떤 강제적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그 열매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생들은 그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마치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실존은 윤리적 실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방탕하면서 불안에 쫓기는 사람은 이제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굳은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내 삶을 지켜야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다분히 율법적이죠. 그런데 잘해보려고, 지켜보려고, 한번 잘 그 뜻을 지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과 파혼하게 된 것도 이 사랑의 관계를 지탱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노력해도 힘들 거라고 하는 좌절감 때문인데, 그 여인은 키엘케고르에게 계속 매달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작 돌아선 이후에 자기 자신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노력으로도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인데, 처음에 방탕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기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마지막 좌절을 겪은 이후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 나를 이 불안으로부터, 이 좌절로부터 건져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대단히 흡사한 거죠. 여러분, 이때 키엘케고르는 그 덴마크 교회, 노르웨이 교회와 아주 불화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의 관계가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교회와의 관계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깊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한없이 연약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치신 끝에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셔서 드리게 하신 제자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기도고 성도의 기도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좀 너무나 유치하거나 보잘것없는 기도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적어도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르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는 그런 기도를, 그것도 당신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애처럼 너무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오는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시험에 빠졌고 실패했나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점과 훌륭한 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적나라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이렇게 추락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물가에서 놀다 거기 빠질는지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존재 그 자체가 곧 불안인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경로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곧 시험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해요. 그래서 그 4장 5절에 가면 마귀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하신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 봐가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보다가 겁먹고 도망갈까요? 아이고 천만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오는 또 하나 경로가 있어. 그건 내면인데 우리 내면인데 뜻밖에도 마귀가 겉으로 가져오는 시험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 속에 욕망,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입을 쫙 벌리고 마귀가 미끼를 던지기를 딱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은근히 시험을 즐기거나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약점을 알고 마귀가 밧세바를 눈앞에 보이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그 미끼를 물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욕망이 많은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도 나가 떨어지고 경건해 보이는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만 가르치신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붙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서 구해 주시는 이 두 기도가 서로 다른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악이라고 번역된 포네로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관사를 중성이나 남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중성으로 이해하면 악이 되는 거고 이걸 남성으로 이해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 구하는 거랑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서로 다른 기도처럼 설명해 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속에 가득한 게 뭡니까? 악이죠. 결국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도록 하셨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요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 시험이 코앞에까지 오긴 왔는데 아직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다. 물가에서 놀긴 놀지만 아직은 빠지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어린애가 지금 물가에 놀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럼 이 아이가 안전하게 되려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가 부르는 겁니다. 이 녀석아,

물값 위험해 위험해 빨리 엄마한테 데려와라. 그러면 이 녀석이 일어나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쪽으로 달려가요. 엄마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엄마 품에 폭 안기는 그 순간 물로부터는 멀어지면서 이 아이는 안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악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건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건져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도 엄마가 불러야 되는 거고 악에 빠진 다음에 거기서 구원 받는 것도 엄마가 건져내야 되는 이 이야기처럼 그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까이 내게로 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러니 끊임없이 너희들은 이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은 알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시험 중에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 광의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 그 다음에 내가 안에서부터 응답해갖고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또 뭐가 첨가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광의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전혀 다르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아주 강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험을 가끔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때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늘 모일 때마다 이 주의 기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디다케라는 고문서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루에 세 번 이상 이 기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주의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당신들의 길을 잘 승리하여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시험에 걸어 들어가고 악에 빠지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건짐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악에서 구해 주십사 하는 이 기도 짧지만 여러분 짧은 것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 간절한 마음,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을 그 속에 꽉 담아서 하루에 여러 번씩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무기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예수님께는 무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 세 번을 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가르쳐서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제 손에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마귀를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몸은 대단한 매머드급 집회, 뭐 굉장한 집회 한번 갔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저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 살면서 보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그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곳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최고급 요리사를 통해 대접받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몇 년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성장하고 산 건 하루 세 끼 먹는 엄마의 집밥을 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뭐 굉장한 집회 참석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은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이 넘어졌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합니다. 마귀는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올무를 놓고 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거기 걸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되고 대한민국도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님처럼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0: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쉼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휴식의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말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다음 그 사이 잠시 쉼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때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주무셨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이 휴식을 통한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능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오히려 실패의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적당하면 약이 됩니다. 그러나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주지 않으면 이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한 2000m 이상 고지를 등반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무리하다가는 그건 자살 행위랍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휴식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바쁘고 조급한 생활이 능률을 얻는 거 아닙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만성적인 이 피로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 허우적거리게 마련이에요. 쉼을 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휴식은 일 이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휴식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휴식과 노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쉼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이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 배터리가,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요, 방전됩니다. 늘 충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는 노는 걸 생각을 해. 또 놀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쉴 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신나고 즐겁게 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휴식의 문화보다 노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갔다 오면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고 뭔가 삶의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탈진되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보면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눈빛이 뭔가 이렇게 좀 풀려있어.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 지쳐있는 게 보여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차를 타요. 많은 코스를 가야 좋은 여행이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지쳐있는 거예요. 이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여는 휴식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 쉼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육체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몹시 탈진해 있는 이 번아웃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했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엘리야도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정도로 몹시 탈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 탈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5절 말씀에 어루만지시며 이 탈진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5절에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께서 어루만져 주심에, 어루만지심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가 삶이 지칠 때, 때로는 낙심할 때, 탈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동시에 이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다

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이 육체가 깨지면 우리 영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 또 생활 습관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 주치 담당 선생님이 목사님, 저 목사인 줄 아니까 수면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4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동은 일주일에 어떻게 합니까? 글쎄, 특별한 운동보다는 그저 숨쉬기 운동은 늘 빼놓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나 약이나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통한 자기관리입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있는 습관이 있어야지, 그런 자기관리가 없이 아무리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진료를 한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어이구,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한 자기관리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피곤할 때 잠시 일을 멈추고 주무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후임을 선정하면 저는 그 후임에게 적어도 한 달에 1년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식을 주려고 해. 여러분,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로댕나무 아래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했던 거예요. 이 쉼은 더 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무슬론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일주일을 열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오히려 40%가 감소가 되래요. 열흘 주일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쉬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신데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을 안식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까지도 6년 농사를 지으면서 1년간 땅을 쉬게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땅이 오히려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으면 고장나는 기계가 되는 거, 기계. 열심과 일중독은 전혀 달라요.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중독은 일중독이에요. 일중독자는요, 오히려 이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의욕적인 비전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화기를 귀에서 대고 살아요. 전화가 오지 않으면 막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야. 이거 중독입니다. 혹시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은 우리 이동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 이동현 목사님이 중독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을 따라 살 때 건강한 정신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잘 조절하여 사용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이 육체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댕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5절입니다. 로댕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소서. 뭐 없이 탈진하여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오르만지며 오르만지며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오르만졌어요. 엘리야는 죽이려는 아합에게 쫓기면서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적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지금 도망을 하다가 로댕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탈진한 아주 버라우 뛰어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잃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19장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바로 전에 사건이 뭐예요? 18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분이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18장 한 전에 갈멜산에서 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지금 참신이 누구인가를 대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지도신에 가서 목을 다 척척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엘리야를 경험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이 죽이려고 막 추격해오니까 엘리야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한 신앙 아닙니다. 현실과 환경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엘리야처럼 주저앉을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5절에 오르만져, 오르만져 위로하시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 40주야를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힘을 얻었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루만져 주시면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을 때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서 막 쌓여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몸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와 힘과 마지막까지 달려갈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마음은 곧 종신입니다. 마음의 안식은 육체적 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뿌리.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도 심령에 근심이 오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육체가 쉬고 있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산과 들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휴식이 옵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이 정신적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쉽게 탈진 안 해요. 사업하는 들 보세요. 일감이 많을 때 싫다고 그럽니까? 피곤해도 막 즐거운 거예요. 일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언제 탈진한 줄 알아? 일감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놀고 있을 때 탈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을 잃고 6개월을 지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봤더니 노는 게 제일 힘들대. 여러분, 6개월을 놀고 났더니 막 쌍코피가 터져나오더래. 내가 한 달, 두 달 할 일이 있고서 쉬는 것과 내게 할 일이 없어서 놀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면 이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리에 힘이 있을 때까지 주의 일 하세요. 와서 휴지라도 줍고 아이들 돌봐도 줍고 좀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이게 사는 거, 이게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영적인 안식이세요. 영적인 안식. 오늘 5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댕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 여기에 5절에 7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루만져.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 어루만져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어루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터치를 말해요. 터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삶이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잖아요. 영혼도 곤고해지고 마음도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셔야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치고 낙심

0: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오르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르만져 주실 때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주저앉은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탈진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오르만져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키듯이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0: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도 성폭력 문제가 벌어졌고 많은 사건들이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감춰지곤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무려 5년에 걸쳐 6개 회원교단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 현황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CBS 광장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 최소영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성폭력 대응 체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오늘 CBS 광장은 한국교회의 성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해 봅니다.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여성위원회 최서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예, 시작이 없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는 최소영입니다.
0: 예,

0: 교단 순회간담회를 시작할 당시에 교회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오늘은 여성위원회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1: 아, 그 5년 전이겠네요. 여성위원장.
0: 네, 맞습니다.
1: 5년에 걸쳐서 교단들 순회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제 그 주일에 이 또 교회 내의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단을 찾아다니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된 건가요?
0: 여성위원회가 교단 넘어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아 연대가 정말 필요하고 이게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어떤 활동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교회 성폭력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여성만의 문제, 일부만의 문제 예, 이런 식으로 취급됐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교회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력지향적인 태도, 힘의 악용 뭐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도전하고 범죄를 근절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 성폭력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저희들을 활동하게 움직였던 것 하나는 이쪽 교단에서 가해를 저지르고 저쪽 교단으로 옮겨서 목회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건 발견이 됐거든요. 아, 예. 이 문제를 교단이 물론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업 차원의 교단을 넘어선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자 그래서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1: 그런 고민이었군요. 이게 그 우리가 사회면에서 특정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건 기사로 읽는데
0: 네.
1: 이것이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고 해당 교단에서 징계를 받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라고 네.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옆에 교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문제는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인식을 가지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감리교에서도 있었고요.
1: 예.
0: 뭐 목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기보다는 다른 교단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1: 예. 돌이켜보면 2018년 즈음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났잖아요.
0: 네네네.
1: 그 무렵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당시 교회 교단 대응이 어땠었나요?
0: 2018년 이후에 교회에서도 이제 위드유 열풍에 조금 용기를 낸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분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단 책임자들한테 제가 들었던 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교회를 허물고 있다. 조용히 가해자의 교회 임재를 바꿔주면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교회법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 이게 이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어요.
1: 예.
0: 이 단어를 거룩한 교회법에 넣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교회를 허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교회 공동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가해 목회자의 교회 임지를 조용히 바꿔준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1: 예.
0: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성폭력을 그 범죄, 즉 범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제대로 징계하고 치리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가해 목사가 사회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바로 교회로 복귀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더 심각해집니다. 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이게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회 책임자들의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교단 차원의 대응이 뭐 사실 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말 무력했던 것인가요? 그 시기에는?
0: 무력했던 건 아니고요.
1: 예.
0: 없던 일로 가능한 한 없던 일로 취급하고 싶었던 거죠.
1: 왜 그랬을까요? 정서가?
0: 사건이 밖에 알려지거나 교단 내에서라도 알려지면 시끄러워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의 신뢰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 없던 일로 덮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1: 우리 사회는

0: 이제 법과 제도가 많이 좀 진일보했잖아요.
1: 네.
0: 성폭력 예방 또
1: 네.
0: 피해자 보호까지 이제 많이 제도가 갖추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응 체계가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1: 우리 사회가 이제 이제까지의 지금까지의 인식과 제도와 법과 문화를 좀 바꿔오는 그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교회는 저희 NCC 여성위원회가 교회 성폭력 문제를 대응하기 시작한 게 1999년부터였고 그 2015년, 2018년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각 교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대응은 사후 대응,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방교육 의무화가 일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그리고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교단의 대응이 사건 조사, 그다음에 가해자 징계 이거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신고 체계조차도 독립적으로 딱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 창구가 없는 교단들도 상당히 있고 실태 조사도 아주 일부 교단만 겨우 하고 있고 이 징계 절차와 법제정 차원에서도 교단별로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났는데도 교회에서는 단순한 사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원퇴회라고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됐고요. 특히 저희가 제일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교회의 2차 가해 방지 부분이 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회복이나 피해가 발생한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피해자로 보거든요. 그 회복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단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거나 못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0: 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 피해자,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단 내지는 교회에서 적절히 그런 그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나요?
1: 아쉽게도 구세군 한국군국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만 그걸 시행하고 있고요. 가해자, 피해자 신속 분리를 다른 교단들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를 명기한 교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교사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개월 거의 연말에서야 겨우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거의 연말에서야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평신도 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렸어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이었고요. 목회자 특히 담임 목회자가 가해를 저지른 사건의 경우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간도 사회법이나 교회법에서 최종 판결, 1심 판결도 아니고요. 최종 판결, 보통 최종 판결은 3심이잖아요. 그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분리 없이 피해자에 대한 압박과 2차 가해, 협박, 뭐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일어나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접촉을 금지하거나, 직무를 제한하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임시 보호 조치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0: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겠군요.
1: 많습니다.
0: 이게 2차 가해 아닌가요?
1: 교회의 2차 가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다.
0: 예.
1: 그러니 사회법의 기준을 여기다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앙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0: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야. 이런 다짐을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가 잘 징계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비교해서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성도라는 관계, 일종의 영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0: 네, 영적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어떤 리더 같은 사람들은 돌봄 교육 상담에서 아주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이 전문성이 가지는 게그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힘인데 그 힘을 악용해서 보통 사회에서는 그루밍 성폭력 하면은 청소년 이하,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성인 교인에게조차도 신앙 안에서 의존적 관계에 기반한 그루밍 성범죄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1: 예. 사건이 벌어진 후에,
0: 네.
1: 이제 뭐 교단이든 뭐 어느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0: 네네.
1: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영적 관계랄까요? 이런 관계가 영향을 미치나요?
0: 예를 들어서 신고를 꺼리게 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힘이 영향을 발휘한다고 할수 있죠. 저희가 이제 어떤 연회에서 감독님이 사건 신고를 보고 받고 나한테 바로 오지. 왜 시끄럽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피해자한테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벌벌 떨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높은데 감독님한테까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럴 정도로 이 피해자들에게는 영적 권위라는 그 앞에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어떻게 보면 맹종에 가까운 그런 걸로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고 노,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고 그게 믿음 없음으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또 조사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노회, 이제 감리교에서는
0: 네네네.
1: 연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텐데 주로 목사님들이 조사하실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 이 가해자의 다수가 목회자라고 상정을 한다면 친분 때문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 결과에?
0: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일부 교단은 같은 지방 소속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재판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방 목회자들 장로님들하고만 관계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게다 잘못하는 목회자는 또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목회자들의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 목사가 그럴 리 없어. 내지는 아, 그래도 목사인데 앞길을 막을 순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이나 반응들이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예. 6개 교단의 현실도 들어보고,
0: 네.
1: 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또 여론을 모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난 5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좀 긍정적인 변화랄까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나요?
0: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군 한국군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런 사건이 인지하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관에게. 그다음에 신속 분리하고 신속 처리 이게 명기돼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도 여기는 확보돼 있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 사관으로 임용될 때 아동보호 서약을 꼭 하게 돼 있다거나 사관학교 입교 시에 여기는 교육기관이니까 입교 시에는 범죄 조회 의무도 아예 제도화를 해놓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회 대한 성공회 같은 경우도 피해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목적합성 심사라는 걸이 교단이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래서 3억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적절한가, 이 사람이 3억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1: 그것은 그 구세군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에서.
0: 또 다른 차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또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성공회가 제일 먼저 사건 백서 아카이빙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회복과 치유 과정, 그리고 그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긍정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교회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단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매뉴얼이 축적돼 있고 이거를 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교단 전체 몇 년에 한 번씩 배포를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교단의 뒷받침이 있을 때 그 힘이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책이나 제도적 접근, 법과 재판 절차 등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었는데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 자진 서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 성윤리 강령 서약도 물론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서약을 가짜로 했다.
1: 예.
0: 내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없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면 청빙이 아예 취소돼 버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노회 전체에 이제 의무 교육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재판 국원에 한 명 이상 여성이 꼭 들어가도록 여기 명기하고 있어요.
1: 예.
0: 요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이제까지 거의 모든 재판, 그러니까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위원들의 대다수는 남성이었고 거의 100%가 남성인 저희 같은 경우 100%입니다.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성이 어쨌든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과 더불어서 그 저희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변화도 일어났는데요. 대한성공회는 처음에 신고 창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졌고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 개인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딴 데 가서 받고 오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바뀐 게 총회 교육이 의무화됐고 여선교회 교육이 또 의무화돼서 정례적으로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교단 순회 간담회의 어떤 목적이자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성폭력 예방 또 대응 체계가 좀 잘 적용이 되려면 이런 제도가 현장의 어떤 필요랑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거론할 수 있을까요?
0: 한 가지만 모두 필요합니다 사실은.
1: 예, 예.
0: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인지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성인지 예산 편성.
0: 네. 그 예산인데요.
1: 예.
0: 그게 영향을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 예산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절차가 한국 사회는 2009년, 2010년에는 지방까지 해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게 성인지 예산이고 그걸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들 인식조사에서 지금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육입니다.
1: 네.
0: 그런데 교육을 하려도 강사 양성을 하려도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하려도 필요한 게 예산이에요.
1: 예.
0: 전담기구나 전담 인력이 또 필요한데 이것도 다 예산이고요. 신고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회복이나 피해 교회 공동체 회복 지원도 역시 예산이 드는 건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극복의 의지가 있느냐, 안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기도 한데요. 잘 지켜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사하고 지켜보고 요구

0: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 이 변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는데 교회 안에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끝으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0: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0: 하나는 아까 그 목회자 영적 권위에 대한 얘기 물어보셨었는데
1: 예.
0: 실제로 사회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상담자들은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내담자의 관계에서 전문성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명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그게 없거든요. 목회자 역시 교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경계를 설정하고 성찰하고 이거를 지켜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도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교단 순회 간담회 보고회에서 그 김은경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이 저희 부위원장이시기도 한데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를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걸 읽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의 핵심은 제도의 정교함 이전에 그 제도를 실행하려는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규정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선언에 머물 뿐이며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제도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교단이나 여성위원회의 노력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1: 예.
0: 이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0: 그렇습니다.
1: 예.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최소영 목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성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마주한 기후 난민 문제 그리고 국경 봉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출애굽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9: 네. 예, 예.
1: 출애굽을 이끈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죠.
9: 네. 예, 예. 그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낸 사람. 일종의 구원자.
1: 네.
9: 구원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들에게 대언했던 예언자.
1: 네. 예.
9: 이거와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게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법을 받아요. 보통 율법이라고도 말하죠.
1: 예.
9: 그것을 제정한 율법, 입법자. 요 세 가지. 그러니까는 구원자, 그다음에 예언자, 입법자. 입법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1: 네.
9: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기 2장에서

0: 히브리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는 영아 살인 살해 어떤 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는데 바로의 딸에게 우연히 발각이 되어서 왕자로 입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하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또 하나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노예 계층이었지만 성장에서는 최상위 특권을 누린 사람.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한 어떤 경계인이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아마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약성경에서 모세의 어떤 나이를 40세, 40세, 40세로 나누거든요. 40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 40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 40세가 이제는 광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차용해 보자면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그때쯤에 동족들이 자신의 어떤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그를 처형하죠. 졸지에 이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는 코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시 이집트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와 만나가지고 대결을 하죠.
1: 예.
0: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을 탈출하는 히브리인들이 해방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홍해를 가는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요셉이란 모세란 사람은 종교적인 영웅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신분과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 그래서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던 어떤 인류사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0: 예.
1: 이 제국에 저항하는 맨 앞에 선봉자로 서는 거잖아요.
0: 네, 예.
1: 상당히 좀 결단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이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일강에 나일강 항상 범람하니까요.
1: 예.
0: 범람하는 그 지역에 노동력을 극대화해가지고 거기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그런 소수민족들 예. 이집트에 살았던 소수민족들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들이니까
1: 예.
0: 히브리인들 계층.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 개념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계층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인종 개념이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 당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냥 사회학적 용어로 아예 아피로, 히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발이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발이 거기서 왔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그, 아피로, 그러니까 히브리, 아피로, 하피로 다 어근이 같거든요. 요런 계층들은 완전히 그냥 인간의 존엄성을 거세당한 상태로 육체 노동자로 노예로 살았죠.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의 심장부에서 한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한 개인이 국가 전체의 어떤 군사력 행정력에 맞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어찌 보면 무모함이었다라고도 예. 말할 수 있겠죠.
1: 예. 그 말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히브리 라고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면 이제 억압받는 사람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우리가 흔히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1: 좀 더 넓은 개념이군요.
0: 그렇죠.
1: 예.
0: 더 넓은 개념이고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예.
0: 가나안 땅 안에도 억압받는 계층이 있으면 히브리인들이죠.
1: 이제 단순히 이제 제국에 맞서는 그 이 힘없는 개인 뭐 이런 힘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0: 네, 예.
1: 뭔가 내면적 갈등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왕실 교육을 받았던
1: 예.
0: 엘리트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투트 모세,
1: 예.
0: 아 모세 이런 식으로 아 모세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투트 모세 하면 투트의 아들 이집트어로.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집트예요.
1: 예.
0: 예. 그래서 완전히 이집트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망

왕자 신분으로 또 40년을 보낸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정과 광야, 궁정에서의 40년, 예. 광야에서의 40년. 완전히 이거는 냉탕 원탕이라 그래야 되나? 뭐 완전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이제 서로 극단적인

0: 여섯 번 밀당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1: 아, 예.
0: 여섯 번.
1: 예. 예. 갈등이 그만큼 컸단 얘기예요.
0: 그렇죠.
1: 예.
0: 이 어떻게 여섯 번이나 난 말을 못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기도 하고.
1: 예.
0: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뒤로 뺍니다. 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충시켜주면서 설득해요. 이거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더 대단한 분이에요. 아, 한 번 불렀으면 끝장을 내시는 그런 분인데 그 모세가 얼만큼 그런 고민이 많았겠는가. 이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파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런.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압도적인 권력 파라오가 있어요. 두 번째 내면의 어떤 자기 회의. 난 지금 도망자고 살인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족들이 날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싸워야 될 사람은 절대 권력자.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또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동족이야. 이들은 나를 원천적으로 나를 불신하고 있어요. 삼중벽을 동시에 돌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처지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 밀당을 하지 않았겠는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1: 예, 그런 극한 상황에서 결국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기후 난민 문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0: 첫 번째는요. 일단은 구조적인 압제를 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압제를 느꼈습니다. 파라오의 노동 착취 체제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듯이 오늘날 기후 난민들 역시 자신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냥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1: 예.
0: 정확히 표현하면 선진국들이 탄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1: 예.
0: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잖아요. 선진국들의 과도한 탄소 배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돼요.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 불가능한 지역, 섬나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요. 두 경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구조적인 압제 속에 살아갔고 그다음에 기후 난민들조차도 둘 다 문제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인 그런 상황,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1: 네.
0: 이런 것이 하나 유비를 이루고 두 번째는 이중적인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제국은 히브리인의 노동력은 착취하면서도 그들의 이동은 철저히 봉쇄했어요. 억압하면서도 그들이 이동하는 것은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저개발국들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은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들이 기후재난으로 그 나라를 피해서 국경을 넘으려고 한다면 장벽을 세워서 그들이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마 이런 그 자연질서 붕괴가 결국에 압제자들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연질서 붕괴가 이집트인들에게까지 임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열 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의 아들마저도 잃게 되는
1: 예,
0: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기후 위기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폭염이나 홍수나 식량 위기 등을 통해 가해국인 선진국에도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전 지구적 상호 연결성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는 기후 난민 위기 역시 어떤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수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공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 전망.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후 난민 문제도 이거와 대부시킨다면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존 질서를 우리가 또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출애굽하려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파라오는 이제 막아서잖아요. 왜냐면 이제 노동력이니까.

0: 국가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예. 근데 오늘날 이제 국경을 봉쇄하는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그런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1: 자기들의 이.
0: 예. 이 지점을 어떻게 봐야 돼요?
1: 예, 예. 파로 입장에서 보면은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국고성을 건설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에요. 핵심 노동력입니다. 예.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대거 이탈한다면 이집트 경제와 건설 프로젝트는 심각한 공백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즉 봉쇄라는 선택 자체는 이 통치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 봉쇄가 결과적으로 이집트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는 역설이에요. 열 가지 재앙으로 예. 국가 전체의 농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들도 죽었어요. 심지어 왕실의 후계자까지 잃었어요.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됐죠. 마지막에 홍해에서 군대 전체가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더 큰 화를 경험하게 되죠. 봉쇄로 지키려고 했던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자초했다. 이게 근시안적인 어떤 노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더 큰 것들을 잃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자는 얘기죠.
0: 네. 뭐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그 가정해서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파라오가 봉쇄하지 않고 출애굽을 지원하거나 협력했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1: 예예.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역사가들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이제 그런 거죠.
0: 죄송합니다.
1: 아니 역사가들한테는 저 우리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들이 이주를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이동을 지원했다.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옆에 봐주고 하고 이래서 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일단 열 가지 재앙 같은 국가적 파국은 없었을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이집트인들의 비호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히브리인들과 이집트는 우호 관계란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 역사로 봐서요. 이집트 땅과 그다음에 저쪽 시리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이 두강 지역하고 나일강 지역은 고대 문명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두 고대 문명지는 이 가나안 땅을 놓고 경쟁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는 교통의 요충지고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역은 두 제국에 의해서 항상 속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양쪽을. 예. 어디가 힘이 센가.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호적 관계로 유지했다면 그러면은 이게 무용로가 돼요. 이게.
0: 그렇겠네요.
1: 예. 무용로죠. 무용로고 외교적 동맹을 선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고대근동 역사에서 강제로 내쫓거나 억압한 민족은 이후에 적대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호적으로 떠나보낸 이주민 집단들은 장기적으로 교역 파트너가 되거나 최소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올 때 여기가 1차 저지선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파라오가 당장의 노동력 손실이라는 단기적 손해를 감수했다면 이집트는 국가 재앙으로 인한 국가적인 파탄을 막았고 그다음에 홍해 근처에 안전한 교역망을 확보하고 우호적인 이웃 민족이라고 하는 정치적 장기적인 자산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 더 넓은 이런 역사적인 안목은 아마 이 당시로서는 없었지 않나.
0: 근데 이 가정을 오늘날 이제 기후난민 문제에 대입하면 예.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정확히 같은 구조로 대입이 될 것 같은데요. 국경을 봉쇄해버렸어요. 기후 난민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국가들은 아마 사회적인 비용도 줄이고 통합의 부담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당장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봉쇄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인도적인 위기.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살자고 저렇게 지금 기후 난민들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그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인도적인 위기. 그다음에 국제적인 신뢰 손상. 우리 요구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저 나라는 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

0: 그리고 이런 불법으로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안이 난민들이 막 죽기 살기로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 국가가 기후 난민들을 질서 있게 수용한다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네. 그들의 노동력과 역량을 그 나라의 사회적인 사회 통합 정책으로 흡수해버린다면 첫 번째는 선진국들이 다 갖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공백을 메꿀 수 있고 또한 이주민들의 그 모국과 우호적인 외교 경제 관계를 선점할 수 있는 저 나라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도와준 나라다라는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파라오의 실패한 봉쇄 정책은 국경을 여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용적으로도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국제사회가 그러면 지금 이 대이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린 지금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성경 어찌 보면은 좀 이상주의적인 얘기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상을 포기하지 않아야 보다 더 긍정적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만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현실적이겠나 그런 비판도 저도 상당히 뒤가 따갑긴 해요. 그러나 한번 성경에서 받는 교훈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강대국들이 국경을 높이고 난민들을 막는 거는 이집트 파라오가 이주민 이동을 봉쇄했고 자신의 통치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논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현재 1억 명에 달하는 기후 난민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거대한 어떤 이 사람들 우리가 품는다면 일종의 공존의 신호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우리 좀 품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대 국가들은 이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죠. 높은 장벽을 쌓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보여준 그런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한 아마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생존을 위협하며 구축한 국경은 그 나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자살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파라오처럼 봉쇄를 택할 건지 아니면 협력을 통해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갈지는 우리 시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 난민이 생겼을 때 그때 독일은 200만 명을 받았거든요.
1: 네.
0: 전 충격받았어요. 200만 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걸 수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학술적인 어떤 근거나 논리는 될 수 없지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해본 경험으로 항상 이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정치판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1: 예.
0: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난민들을 나그네로 이해한 거죠. 200만 명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1: 그쵸,
0: 그러나 네. 이 사회적 비용을 다 감수하더라도 가치관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독일어를 가르치고 문화에 흡수시키면서 그들을 어떤 노동력으로 환원했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모든 걸 경제성을 다 뛰어넘고 그냥 성경적 가치관대로 난민들 그들을 품어낸다. 그 이후에 모든 경제적인 어떤 손해들은 다 감수한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1: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적 교훈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0: 예.
1: 무엇일까요?
0: 출애굽은 예. 그 경계를 넘어서 연대로 항상 봉쇄하고 이러지 말고 손을 한번 잡아줘라. 그들 억압하지 말고 노예적 삶에서 자유의 지평으로 이거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파라오의 실패한 선택, 두려움에 기반한 봉쇄가 결국 봉쇄하려던 주체에게도 재앙으로 돌아왔다. 열 가지 재앙, 냉정한 경고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지구라는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광야를 걷는 이방인이에요. 이 40년의 방랑이 약속의 땅을 준비

0: 바뀐 시기였듯이 우리가 마주한 대이동의 이 시기는 인류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마지막 시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출애굽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예. 연대 또 환대 예,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오피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오늘 CBS 광장은 한국교회 성폭력 대응 체계와 현실 과제에 대해서 최소영 목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공정한 조사 시스템, 그리고 목회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는 교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의 대응보다도 애초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교회의 의지일 텐데요. 이번 논의가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 CBS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7: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7: 문화가 된다.
8: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7: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8: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7: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8: 공정하게
7: 함께
8: 새롭게
7: 마음껏 꿈꾸자.
8: 경기도에서
9: 꿈꾸자. 경기도에서.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3: 폭염주의보.
4: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3: 폭염경보.
4: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3: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4: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3: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아, 답답해.
7: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7: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6: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4: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0: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그 현장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이었을 제자 베드로. 어쩌면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느라 베드로는 며칠씩이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막상 내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족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구나 고민하고 자책하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장 연약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네요. 8월 9일 주일 그대 창가의 임영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장윤영의 주님 찾아오셨네.